있어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여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하는 첫 찬양 감사로 이 하루를 열었으면 합니다. 최명자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최명자 사모님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 찬송으로 오늘 사랑했더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올해 햇살이 참 따뜻한 아침.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어느새 여름처럼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엔 오늘은 비까지 온다고 합니다. 하루 안에도 계절이 몇 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봄, 여름, 다시 봄.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금세 지치고 웃다가도 문득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큰 기적보다 오늘을 버티려는 이 작은 믿음, 또 지치면서도 다시 웃어보려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 겁니다. 기온차 큰 날씨 속에서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도 5월의 화사함처럼 빛이 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들하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들으셨어요. 오늘의 한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출석 체크도 해주세요. 7238님 오셨습니다. 5503님 반갑습니다. 0118님, 2061님, 8700님, 6481님, 7926님, 1667님, 8905님 오셨고, 또 8700님, 526님께서도 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목요일 아침 기뻐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과 손잡고 기쁨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기뻐하십시오. 7978님께서도 한 말씀, 5941님 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8918님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셔서. 이렇게 또 1100님 사무실입니다. 예, 이 시간이면 한 말씀 보내주실 것 같네요. 근무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방송은 못 듣지만. 1009님, 4080님도 오셨고, 8065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사람들이죠. 피아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전해드렸어요. 지금 시각이 9시 19분 23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숙경 권사님, 오늘은 양일교회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는데요.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변함없이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황광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나자매님도 반갑고요.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오늘 함께한다고 하셨네요. 오늘의 한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요, 우리 지역에 살러 온 이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름을 이해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가플리징교회 전득안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더불어 유트라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반갑습니다.
0: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5월이라는 계절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1: 네,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0: 이 5월 속에 목사님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1: 저는 5월에 피는 장미도 좋아하는데요. 예. 더 좋아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0: 아이들?
1: 5월 5일은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어린이날도 있고요.
0: 예.
1: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0: 네. 네,
1: 5월은 너무 좋은 달이에요.
0: 5월은 사랑이 넘치는 달이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1: 맞습니다.
0: 달. 예. 오늘은 또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깨달음을 저희에게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아,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은 5월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곡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불렀어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0: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알릴까?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기대하실 거예요.

0: 주님은 너를 사랑해. 최승남 선생님과 아이들이 부른 찬양이었어요. 직접 가르치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음원을 내신 거예요.
1: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요.
0: 아주 오래전에. 혹시 목사님도 새로운 학교 아이들과 함께 네. 한번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찬양.
1: 예, 사실은 합창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정말요?
1: 네네.
0: 오, 언젠가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할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제가 봤는데요. 예, 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기대가 됩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이주민들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 귀한 말씀 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해 오셨어요?
1: 우리 곁으로 온 예기치 못했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좀 써봤습니다.
0: 네.
1: 이론이 무너지고 사람이 들어온 순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박사 학위를 받고 디아스포라 학의 이론적 체계를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던 시절이었다. 나에게 이주민이란 국가 간 경계를 이동하는 인구의 흐름이었고 선교란 전략적 거점을 향한 체계적 접근이었다. 하지만 8월의 어느 숨막히는 무더운 오후, 이 모든 정교한 이론은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의 문이 열리는 그 소리와 함께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장 먼저 얼굴을 들이밀고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새까만 얼굴 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던 하얀 눈동자였다. 내 생에 그토록 짙고 깊은 피부색을 가진 이는 처음이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왔다는 그녀의 이름은 니마짜. 30대 중반의 그녀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품에는 겨우 11개월 된 작은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엄마를 꼭 닮은 작은 생명은 무더위와 허기에 지쳐 엄마의 어깨 위에 속절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니마짜는 기어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처음 들어보는 낯선 억양의 영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라기보다 막다른 골목에서 내뱉는 마지막 신음처럼 들렸다. 나는 우선 그녀를 사무실 센터 안으로 안내하고 그녀가 의자에 앉는 사이에 시원한 물을 한 잔 건넸다. 나의 짧은 영어와 그녀의 낯선 억양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파편이 되었다. 나는 니마짜의 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베어 나오는 힘든 상황만큼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니마짜는 한국 정부의 난민 지위를 신청한 상태였다. 대학원 시절 나는 한 학기 내내 난민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수많은 논문을 섭렵했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신청자 중에 고작 0.7% 내외라는 착각

차가운 통계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니마짜에게 그 숫자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삶의 100%였다. 그녀가 고국을 떠나온 사연은 참혹했다. 시에라리온에는 본도 소사이티, 본도 사회라고 불리는 뿌리 깊은 여성 비밀 결사 조직이 있다. 그곳의 전통은 여성 할례였다. 니마짜는 그 전통인 여성 할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가 리더로 있는 그 본도 소사이티 조직원들에게 납치당해 광장에서 집단 린치를 당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한 NGO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 먼 한국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나는 우리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 있던 쌀 20kg과 기저귀, 간식 몇 봉지를 건네며 그녀를 다시 돌려보냈다. 사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도 당황하기도 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삶과 마주했다는 두려움에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며 그녀의 얼굴이 잊혀져 갈 때쯤 니마짜가 다시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처음보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보며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피할 수 없는 사명임을 깨달았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는 곧장 평소 신뢰하던 빛골 광염교회 박이상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넉살 좋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낯 두꺼운 얼굴이 필요하다. 감사하게도 박 목사님은 예, 도와야지요 라는 짧고도 든든한 대답으로 화답해 주셨다. 이튿날 박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니마짜의 집은 충격적이었다. 장마철에 습기를 머금은 1층 원룸은 온통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벽과 천장을 2, 3mm 두께로 덮은 곰팡이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어린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국제학 박사학위 논문에는 나오지 않던 우리 곁에 처절한 사각지대였다. 그날 오후 기적이 시작되었다. 박 목사님과 교회 부목사님은 직접 벽지와 풀을 사들고 와서 소매를 걷어붙였다. 마스크를 쓰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집기들을 꺼내 햇볕에 말리고 구슬땀을 흘리며 새 벽지를 발라주셨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를 위해 근처 어린이집을 구하고 1년치 원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새 벽지 위로 햇살이 비치던 날 나는 깨달았다. 디아스포라학의 완성, 이주민 선교의 완성은 세련된 이론이나 논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곰팡이 핀 벽지를 함께 닦아주는 거친 손마디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니마짜는 곧장 그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교회에 오던 날 교회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교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지만 니마짜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아프리카식 정장을 걸치고 온 것이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니마짜 모녀를 환영해 주었고 우리 정기원 전도사님, 최은영 사모님 부부는 그날부터 니마짜를 돕는 봉사자, 담당자가 되었다.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재판을 준비하고 치과 병원에 다니는 일을 전도사님 부부가 도왔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니마짜는 대법원까지 가서 그 어렵다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다 복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돕는 자들의, 섬기는 자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이었다.

0: 좋죠.
1: 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극동방송 올 때마다 이 찬양
0: 예.
1: 때문에, 찬양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0: 아, 이론이 무너지고 사람이 들어온 순간 목사님의 칼럼을 오늘 나눠주셨어요. 검은 진주, 니맞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가 좀더 궁금합니다.
1: 네.
0: 니맞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1: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0: 예.
1: 네, 그곳에서 왔습니다. 너무 먼 곳이죠.
0: 그러니까. 고국을 떠나온 사연이 진짜 참혹하네요. 엄마에 의해서 고발당했고,
1: 네.
0: 납치당해서 광장에서 집단 린치를 당했고.
1: 네. 그런데 또 난민 지위를 받게 된 이유가 아이러니한데요.
0: 예.
1: 어떻게 하면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 한국 법원에서 또
0: 예.
1: 조사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
0: 예.
1: 혹시 살던 곳에 친구가 있느냐 했더니 친구 중에 감사하게도 기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전화도 되고 연결이 되니까 한번 연락을 해봅시다. 연락이 됐어요.
0: 예.
1: 그래서 부탁을 했죠. 친구야, 너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사실 어머니가 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어머니를 만나서 왜 니마짜에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달라. 인터뷰라기보다 대화를 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녹음을 했어요. 또 영상 촬영을 하면서 어머니는 기세등등하고 어머니 옆에 있던 이모까지도, 어머니의 여동생이죠. 기세등등하고 해서 니마짜가 다시 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꼭 죽여버릴 거야.
0: 명예살인인 거죠.
1: 네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녹음되고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것을 법정에 제출했죠.
0: 그것 때문에 또 난민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고 그 0.7%만
1: 예,
0: 난민 지위를
1: 0.3%에서 0.7%밖에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0: 그만큼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1: 그렇죠,
0: 되는
1: 그렇죠.
0: 상황이고요.
1: 철저하게 가려내는 거죠.
0: 그럼요, 그럼요.
1: 예.
0: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궁금해요. 니맞자 어디 살아요?
1: 지금은 여수로 이사를 갔습니다.
0: 예.
1: 예, 여수로 이사를 가서 그 니맞자를 정말 옆에서 잘 도와주던 우리 정기원 전도사님, 또 최은영 사모님이 여수에서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도 또 작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누룽지 만드는 고소한 누룽지 냄새가 향기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아이도 많이 컸겠네요.
1: 예, 가끔 저희 광주에 올 때마다 저희 사무실에 교회에 찾아오거든요. 얼마 전에 잠깐 찾아왔는데요. 은지라고 합니다. 까만 아이인데요. 은지가 많이 커서 지금 7살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이론 속의 난민이 아니라 실제 고통당하는 인간을 만났고 그를 도왔고 그가
1: 네.
0: 살아나서 지금은 성도가 되었네요.
1: 네. 그래서 선교사는 그러나 해결사가 아니고
0: 네.
1: 연결자인 것 같습니다.
0: 예.
1: 다문화 이주민 선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바로 소통과 연결입니다. 사역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0: 네.
1: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그 목소리를 도움의 손길을 가진 분들과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또 공급자와 연결하고, 고난당한 자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를 연결하고, 또 사건을 당한 자와 전문가, 해결자를 연결하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다양한 조직과 교회와 NGO, 또 여러 전문가들과 유대관계를 주고받고, 주소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역자는 약간 낯두꺼운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0: 예.
1: 그래야 영혼을 돕고 살리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주민 사역자의 또 하나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온 난민의 얘기인데 동시에 교회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묻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답만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을 목사님께서

0: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살아주는 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전문가보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꺼이 전화 한 통을 걸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론이 무너지고 사람이 들어온 순간,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해요.
1: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니마짜처럼 난민이지만 우리 땅으로 온 귀한 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랑했더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계속해서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에서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한 분과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할렐루야. 사랑의 뜰한 2부 출발했습니다. 선주민, 이주민이 함께하는 공존 인사이트 연구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죠?
1: 오늘은 좀 낯선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우리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쟁과 박해, 차별과 두려움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독교 최초의 난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의 대표이신데요. 이호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아, 네. 지금 목사님 전화가 끊어진 상황이네요. 아쉽게도.
1: 예.
0: 아, 예. 그럼. 예,
1: 방송 중에 이 전화 참 어렵네요.
0: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예.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난민 지원 단체라고요?
1: 네네네. 사실 그러나 난민 지원 단체가 많지 않아요.
0: 예. 예.
1: 난민을 지원하고 돕고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최초의 단체이고 또 독보적인 단체이죠.
0: 예, 아니 이력을 보니까 엄청나시네요. 이호택 목사님. 서울대학교 법대와 대학원을 나오셨고 또 다양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여러분, 다시 제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지금 생생한 생방송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0: 네, 드디어 이호택 목사님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대감 네,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볼게요. 네. 먼저 피난처라는 단체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난민들을 돕고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독교 NGO고요. 1999년에 세워졌어요. 난민이라는 것은 본국의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난한 사람들이고요. 이 피난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비전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민들에게 피난처 제공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0: 네.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은 어떤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1: 네, 남

0: 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떠나게 되고요.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 때문에 오고 있고요. 종교적인 박해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한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는 1994년부터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요. 30년 동안 내가 난민입니다.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누적으로 14만 명 그리고 한 해에 막 14,000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난민입니다라고 인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700명 합계로 그다음에 난민 아니지만 준 난민으로 인도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2,700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1: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0: 많지 않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거주한 사람들이 한 280만 정도 되는데
1: 네.
0: 누적으로 30년 동안 13만 명이니까 적죠. 많지 않죠. 예.
1: 그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0: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독교 단체로서 모든 그런 사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데 교회들도 난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알아도 선뜻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2: 한국 교회 안에서 아직 난민이라는 존재를 낯설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우선 숫자가 작아서 뭐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난민 이슈는 국제적으로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좌파 우파 이렇게 다를 가르는 그런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큰 이슈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전쟁도 많아지고 또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목사님 인터뷰를 보면 난민들을 단지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말씀의 의미가 참 인상 깊었거든요.
0: 네.
2: 우리가 난민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0: 난민 그러면 이제 그 언어 자체가 난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복잡하다거나 뭐 이런 인상을 좀 갖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난민들은 원래부터 불쌍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고
2: 네.
0: 일시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항상 난민은 무슨 이런 사람이 다 난민이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나도 우리도 포함해서 일정한 시간 어떤 때 난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정한 시간의 인생의 한 단계이거든요. 그들이
2: 네.
0: 원래 또 그 정상적이고 부유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국가 상황에 따라서 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인생의 과정 중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1: 네. 난민 사역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 기억나는 만남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0: 네, 그 광주 지역에 이제 광주대학교 교수도 했던 그런 어떤 콩고 난민 한 분이 계시고요. 이제 그 왕족이었기 때문에
1: 네.
0: 콩고 왕자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그 아들도 방송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족인데
1: 조나단 얘기하시는 거죠?
0: 예예. 예. 이분들도
1: 유명합니다.
0: 이분들도 이런 난민의 시간을 거쳐서
1: 네.
0: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또 삶을 살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언제든지 이 가족이 난민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이들이 또 장차 또 큰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큰 방송인으로서 성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뭐 계속적으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1: 네, 맞아요. 네. 지금 조나단이 콩고의 왕자인 조나단이 한국 귀화를 결정해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0: 네네. 그렇게 네.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이제 항상 난민은 아니고요.
1: 네.
0: 또 기독교적으로 또 성경에도 보면요. 난민들이 그냥 항상 난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0: 예? 이들을 또 먼 섬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내시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 궁금한 것이 조금 전 그 정치적 이슈에도 이 난민 관련된 문제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무슬림권의 난민들과의 만남을 목사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들 안에서 복음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그들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봅니다.
0: 네. 622년에 이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0년이 지났는데 이슬람 세계는 한 번도 스스로가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간 적이 없고 계속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1년과 2011년에 큰 역사적인 변혁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그 9.11 테러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최근에 페르시아권 난민들, 그 다음에 아랍권 난민들이 큰 그 아랍 세계, 페르시아 세계가 진동하면서 이들이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난민이 된 이 과정, 무슬림들이 난민이 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을 흩으신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예멘 난민도 2018년에 제주도에 오게 됐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이들이 무의미하게 전 세계로 흩어지거나 뭐 기독교 세계를 복음화 무슬림화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이들이 기독교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난민 사역의 현장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다. 무슬림들이 다른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흩어져서 그 난민이 된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 맞습니다.
2: 네, 그분들이 난민들이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0: 그 뭐 갑자기 예상하지 않게 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을 경험하고 또 박해를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상처가 있겠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난민의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대한 난민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상처로 나타나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심과 소속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따로 소외시키면은 그들의 트라우마가 더 심화돼 가지고 또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감싸고 안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아무래도 전쟁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을 돕는 사역자들도 여러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어떠세요?
0: 맞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0: 두려움과 어떤 전쟁, 공포의 피해자들인데
1: 네.
0: 이런 것으로 피해를 당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난민 개념 자체에 있는 전쟁, 두려움 이런 것이 난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피해자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만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언제나 우리도 나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사단법인의 피난처의 대표십니다. 이호택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여쭙고 싶은 것이 목사님께서는 한국은 충분히 난민을 품을 수 있는 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0: 우리 한국이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많은 난민들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제주 예멘 난민 사건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교회에서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이 톨톨톨 다 털어서 인구적으로만 보면 1,000명당 0.07명이고요. 전 세계 174개 국가 중에서 130위예요. 130.
2: 네.
0: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은 10위권 안쪽이죠. 뭐 5위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전체 난민의 130번째 되는 나라의 그 숫자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이 한 20% 되는데 우리나라는 2%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준난민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비율이 한 30%인데 우리나라는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나 인구에 비해서 결코 난민을 뭐 많이 받는 나라가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상당히 그동안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2: 네.
0: 엄청 우리보다 개방적으로 난민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담을 가지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도 너무 적은 숫자를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2: 네.
0: 그래서
2: 네.
0: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0: 예,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제가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답답했던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짧은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은 그런 영적 내공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웃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작은 교회나 평범한 성도들도 이 난민을 돕는 사역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0: 예, 난민 사역은 굉장히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쟁이나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간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또 트라우마 속에서 외롭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분들에 대한 그 대처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 한국에 온 모든 난민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너무 큰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를 이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모든 난민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력이 있다면 이제 저희 피난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5천 원씩 만 원씩 정기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2: 네, 그렇군요. 우리 전두관 목사님과는 또 광주에 오셔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 이주민 학교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했고요. 또 광주도 결코 이주민 그 영역에서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빛의 고을이고요. 또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들이 있었던 성지고 그래서 광주가 우리 전 대한민국 안에서도 난민 사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주민 사역의 리더십이 되면 좋겠는데 전두관 목사님께서 그 일을 힘차게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1: 이호택 목사님께서 저희 다문화 이주민 학교의 강사님으로 두 차례 오셨었는데요. 다른 강사님들도

0: 뭐다 그러시지만 특별히 우리 이효택 목사님 강의도 너무 도전이 되고
1: 네.
0: 강의뿐만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1: 아, 그러니까
0: 해주시는
1: 명쾌하게 설명을
0: 말씀이
1: 해주시네요.
0: 예,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0: 네.
1: 많은 고민과 현장에서의
0: 예.
1: 그런 실질적인 그런 활동과 예,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오늘까지 오신 것
0: 예,
1: 같습니다.
0: 내공이
1: 네.
0: 가득한 고수십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2: 아, 저도 처음에는
1: 예.
2: 난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1997년에 중국에서 북한 난민들을 만났는데, 저도 이 난민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인가 보다, 배고픈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0: 네.
2: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난민 사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걸 알고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에 더 많은 교회가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 온한 사람도 난민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명하게 여기 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 고생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힘차게 또 일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유,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새로운 관점을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 또 한국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거듭 말씀드리지만
1: 네.
2: 난민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고
0: 네.
2: 사명자다. 그리고 이 시대가 난민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난처의 이효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2: 네네.
1: 우리가 복음을 멀리 가서 전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 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사람은 사랑을 알아보죠. 그리고 진심은 결국 마음에 닿게 되고요. 어쩌면 난민 선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에 맡기신 새로운 초대일런지도 모르겠어요.
0: 네. 하나님께서 난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어떤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네. 오늘 이호택 목사님과의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는 오늘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벌써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난민은 이주민은 우리가 곧 난민이고 이주민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난민이었던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이주민이었던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를 만드신다. 그것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사랑이들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득한 목사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MHz 광주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조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모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선물, 안식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자리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정도, 선지자 정도로만 분별했던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행하는데 그 부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는 그 이름처럼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하고 스스로도 안식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마누아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신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살다가 집으로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에 평안,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자리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참 자식 농사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모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지 못한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는데 네가 임신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출생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린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남편 마노아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별일 아닌 것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던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마노아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고 처음에는 아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아내가 불이 났게 남편을 찾아서 데려와서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자리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태어나서 만 2세까지는 어린 그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성한 사람들, 성인들도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 외로움이 씨앗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삶의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들이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품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만 즐비하다면 이 아이의 마음에 불안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의 품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의 이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의 요소인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또 엄마의 품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큰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자녀들에 함께해야 주어야 될 그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세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죠. 부모에게는 그 영혼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아버지와 엄마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나름대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러나 자녀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재중인 아버지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마다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그 빈자리도 있고 또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해야 할 자리에 아버지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재 중인 어머니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포옹의 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4번 포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평소의 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8번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번을 포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큰 안정감을 주고 말씀과 어떤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는 기초석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만약에 안아주지 않는다면, 함께해 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품을 찾게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을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랑해서이고 하나는 이용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에서 안아주는 부모가 없고 안아주는 가족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방황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용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들 다 컸는데 어색한데 그러지 마시고 용기 내서 내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포옹 하나가, 손잡아주는 것 하나가,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의 선물이 되고 어머니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모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람 정도, 선지자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람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노아의 아내, 내가 보니 여호와의 사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의 사자이셨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 떱니다.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으니 죽겠구나. 그런데 마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았으면 왜 우리에게 아들 주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우리의 번제를 왜 받으셨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는 남편, 아내,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초보예요. 처음 아이를 기르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잘 모르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더더욱 아득합니다.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부모인데 첫째를 길렀으니까 둘째 되면 쉽겠지. 그 사이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번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많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데 세상에 좀 권위 있는 사람이든지 뭐 인기 있는 사람이 자녀 양육 이렇게 했다는 거에 귀를 크게 열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할 때에 그제서야 아, 자녀 양육 이렇게 하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심하게 반항을 했어요. 선생님께 혼이 난 후에도 선생님 등 뒤에서 모욕을 주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웃으면서,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영웅이라도 된 듯 제 친구들 앞에서 으스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버지인 목사님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왜 났을까요? 하나는 내 체면이 구겨졌구나. 또 두 번째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대다수의 부모가 이 차오르는 화를 자녀에게 쏟아 부어요. 어쩌자고 그랬느냐? 네가 정신이 있냐? 리더십의 전문가이신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선생님을 모욕하고 친구들에게 선생님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식이 지어야 돼요. 그 아들이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가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는데 이 자녀가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고개를 숙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게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내고 그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시 맥도웰 목사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데려다 놓고 차오르는 분노를 삭히면서 가르쳤어요. 너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해라.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버지의 체면을 구긴 것? 그건 상관없다. 그러나 지금 너의 행동을 너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내 마음에 차오르는 화 때문에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순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화를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급급한 나머지 자녀가 앞으로 똑같은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소리에 분별력 없이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력을 얻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책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앞선 왕들이 오랫동안 방치하고 내버려두었던 성전을 정화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정직하게 살았는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에 주를 위해서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 즉각 응답하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있고 난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이 지난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 같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허물었던 그 산당들을 다시 다 수축해버렸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정도로 망가뜨려버린 악한 왕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어떻게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들어왔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다윗의 아들들은 끊이지 않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아버지들, 그런데 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토록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의 용장으로 자라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바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예배

죄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관해서 소홀히 했고 함께 가족끼리 예배하고 함께 가족끼리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일에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또 부모들을 자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아줘야 돼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보다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질리게 하지 마시고 협상하지 마세요. 예배 오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부모가 더 해줄 게 없고 더 제시할 게 없을 때 그 자녀들 예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두 번째,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용납과 칭찬과 인정과 공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납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잘못하게 되면 세상은 처벌하기에 급급해요. 잘잘못을 따져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부모님을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떠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용납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칭찬해요. 그런데 그 칭찬에는 불순물들이 껴있어요.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들이 껴있는데 온 우주에서 순수하게 칭찬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자녀가 뭘 잘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커져갑니다. 인정과 공감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힘겨워할 때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어요. 야, 이 작은 일에도 힘겨워하면 나중에 세상 나가서 어찌 살래? 여름 성경학교 사역하다가 보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녁 집회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이들 중에 정말 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쁩니까? 지들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 듣고 막 울어요. 그런데 곁에 있던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는 게 다가 아니야. 감정에 사무치면 안 돼. 야, 너 또 집에 가서 또 싸우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럴 거 아니야. 의미는 이해가 돼요. 눈물이 다가 아니고 거기서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 이 말씀인데 그 눈물 흘린 아이에게 그런 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널 위해서야. 엄마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돼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요구하고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실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자녀들의 잘 되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슬픔이 있는가? 어떤 외로움이 있는가? 부모가 읽어주지 않으면 누가 읽어주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도 하는데 정작 나의 가장 그 사랑과 공감과 용납과 칭찬이 필요한 이 자녀들에게만큼은 때론 너무 박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작은 일을 했을 때에도 큰 칭찬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누아는 부족한 아버지였어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었고 영적 분별력도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마누아를 바라보며 그 거울로 삼아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가정마다 또 인생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고 사연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말하지 못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이제 회장이 저를 이제 강단으로 초청을 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말하는데 늘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딸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지금의 저의 기도 제목은 제 딸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기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들처럼 우리 중흥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히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작성하는 그 순간에도 제 아들한테 야, 바쁘니까 다음에 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누아는 참 한심해 보이고 안타깝고 불안한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누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길러서 지저분하면 미용실 가면 잘 예쁘게 잘라줍니다. 옷이 필요하면 내가 사주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들이 백화점 가서 사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공부에 조금 미진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부모 외에는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는 것, 부모만이 그 영혼을 다듬어 갈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의 제목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가 되도록 먼저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칭찬하고 공감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면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0: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돌보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 중흥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명자,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 중흥교회 동사 목사이신 조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411번, 521-0411 광주중흥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버티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사랑하려 하지만 마음이 지칠 때도 있으며, 소망을 붙들고 싶지만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대단한 업적보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사랑으로 한 번 더 참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때로는 희생과 인내를 동반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 먼저 손 내미는 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감당하는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인데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토브 워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교회 김우진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일기로 우리에게 살아갈 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소망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첫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6307번님,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만 붙드는 자녀가 되기를, 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 되기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6307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청년들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 아멘.
0: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직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목숨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인생의 때에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귀한 믿음의 만남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어 그 주인의 뜻에 순복하게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409번님. 95세 아버지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합병증으로 호흡이랑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친손녀가 법조인 되기를 바라셨는데 손녀가 최근 법무부에서 검사 임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기도로 예배로 우리 가족의 기둥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95세 아버님 건강이 얼른 회복되셔서 우리 손녀도 다시 한번 또 봐주시고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7409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95세 아버님이 지금 폐렴 합병증으로 호흡이 많이 불편하고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도 이후로도 살아갈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위중한 상태에 있는 우리 아버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님과 모든 가족들이 천국 소망 또한 갖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친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선물로 잘 자라나 최근에 법무부에서 검사 임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귀한 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제 귀한 만남들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도 만나게 하시어 이후 여정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이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 참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생 하고도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성도님의 그 친정 부모님과 남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는 이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정 부모님의 마음과 또 남편의 그 마음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넉넉하고 더 온유함으로 두 분의 사이 가운데 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큰 기쁨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갈등이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져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급하고 조급하지 않고 잘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1: 아멘.
0: 또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친정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이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 교회 김우진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주의 은혜라,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다음은 우리 안시온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 어린이가 정말 기도 제목처럼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길, 또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되길, 또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길, 목사님 우리 시온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안시온 우리 아이의 귀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선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보다 더 달게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시온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우리 시온 어린이에게도 그러한 부귀와 영광이 충만하게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참 눈이 나빠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력과 그 모든 성장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몸이 자라매 더 강건함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아이의 순전한 기도가 온 가족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은 우리 시온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키가 자라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우리 시온 친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9507번님. 요즘 속이 많이 안 좋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또 저희 큰 조카가 몇 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9507번님과 우리 조카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507 성도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편안함이 하나님의 복이건대 그러한 삶이 무너져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이 좋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어 일상 하루하루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하며 즐거움임을 고백하는 우리 9507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내 육체의 영향으로 갈만한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서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큰 조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했는데 다시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검진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잘 치료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 의료진들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조카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1: 아멘.
0: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시는 귀한 모든 가족들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1859번님. 항상 삶의 안전대를 붙들어주시고 오고 가는 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사업장이 번창하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차고 넘치어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1859번님의 기도 제목처럼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또 방송 가족들도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859 성도님을 두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후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1859 성도님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삶으로 또한 운영해 나가는 모든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히 있어서 그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삶, 귀한 주변의 삶들을 더욱더 만족시키며 귀하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1859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소망의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절히 주목하여 살아가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샬롬 겨자씨교회 김우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수님을 닮아가려 애쓰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에

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부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아무루 합창단과 플루티스트 나리, 빅맨 싱어즈가 출연하며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 남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52국에 9191번, 062-352-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광주 동지방회 전도부에서는 전도 전문가 정상용 목사님을 강사로 아파트 전도 핵심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중앙선결교회입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와 중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165-9975번, 010-3165-99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하라는 도덕적인 교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지 아니면 형식에 머물러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황국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셔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죠. 공경하다 이 말씀은 무겁게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이기에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종교적인 핑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부모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문제는 입술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말을 잘하지만 집에서는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는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효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인사, 함께 식사하는 시간,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마음, 이런 작은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비싼 선물보다도 자녀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의 특징 가운데

0: 하나라고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하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체면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도는 단지 육신의 돌봄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만의 공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원한다. 부모 공경은 완벽한 부모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뤄두었던 전화가 있다면 오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오늘 부모님에게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깊이 공경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국에 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의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듯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며 신앙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송기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의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국회 조찬기도회 측은 김정석 목사에게 1948년 재헌국회 당시의 기도문이 담긴 문패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건국 기초에 담긴 기도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2: 서울의 한 교회 강단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놓인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 속 이스라엘과 무조건 동일시하는 신학적 해석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다섯 개 단체가 연합해 연 최근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맹신이 성경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영토 회복을 종말 예언의 성취로만

0: 한 보는 시각이 현실 정치와 결합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무력 사용이나 민간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마저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치국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침묵을 방관적 동조라고 규정하며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폭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번 세미나의 제언은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평화와 환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에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어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사장 이추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2대 재건 이사장으로 류영무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100여 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교육헌신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건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역량 강화와 코칭 중심의 교육 목회 등 미래형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위기로 해산됐다가 2022년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재건된 협회에는 현재 예장통합과 감리교 등 11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 교사 인증제 도입과 가정교회 학교를 잇는 통합교육 체계 구축 등 10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편화된 교단 교육을 하나로 묶는 연합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보호단체인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서윤화 대표는 낙태된 태아의 실물 발크기를 형상화한 발배지를 통해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생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상담과 위로의 창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공동육아와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적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확인하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 의료개발기구가 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강은 신대원생과 청년들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실천적 선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호영 목사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조현주 사무총장은 국가와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들의 국제개발 참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성혜숙 본부장은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속 교회의 공적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성위생교육 지원금을 사단법인 월드샤프 측에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지구촌 의료개발기구 측은 이번 특강이 신학생들이 국제개발과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예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녀의 눈물겨운 외침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눈물과 오늘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에 빠진 모든 영혼을 향해 예수님은 위로의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숨이 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다시 깨우는 기적만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을 무너뜨리는 부활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어두운 무덤 문을 깨뜨리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해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좁고 차가운 무덤에 가두기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어떤 짙은 사망 권세로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완전한 영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품에서 예수님을 믿고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거대한 사랑과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쁘고 가슴 벅찬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부활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공동방송과 함께 함께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2: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계속 이제 방송을 듣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선은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재판도 하나님께서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순종을 하였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또 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 만납니다. 재판과 관련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매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저희 그때도 미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계속 찬양을 매일 틀어놓고 극동방송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가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서류를 저희가 불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저희 동생이랑 저랑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를 믿었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쪽 변호사가 저쪽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전 꼬여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거의 그때는 이제 잘 몰라서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해서 정말 음식을 풀하고 거의 아침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2: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1: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런 말씀을 새벽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응답이 뭐였냐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근데 너무 힘든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함부라는 그 이제 반대쪽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저도 죄인인데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좀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놀랍게도 그 재판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서 저희 편에 손을 들어주고 그게 한 10년 간다는 그 재판이 거의 한 달 만에 끝나게 된 거예요.
2: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 성령의 충만으로 용서합니다. 그 용서의 결과는 결국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가운데 유선윤 집사님은 학생도 전도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1: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매일 듣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또 갑자기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학생이 나왔고요. 또 저희 비전을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하나의 끈이 돼서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살고 있고 또 이 찬양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늘 날마다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2: 나를 살린 방송이고 내가 사랑하는 방송이기에 주위 분들에게도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말들도 많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극동방송을 꼭 들으시라고 차에서 운전할 때도 너무 좋고 거기서도 하나의 부흥이 된다고 목사님들이 맨날 기도해주고 이런 게 그래서 늘 들으시라고 하고 매일 얘기를 하죠. 주변 분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듣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2: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그 사업으로 인한 재판으로 자매는 어려움을 겪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셨고 그 사랑에 유선윤 집사님 자매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1: 하나님, 그럼 나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지 않았니? 너희도 고아된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않니? 너희가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홀로 된 아이들, 또 그런 고아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좀 돕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는 게 참 그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를 너무 뒤늦게 알게 되고, 저희도 많이 반항도 했는데 그게 참 많이 힘이 돼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전파 선교사의 길이 있음을 저희는 또한

0: 성가대 김양신 권사님, 늘 저희를 사랑으로 늘 대해주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주시고 아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또 하시는 모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1: 사랑하는 성가대 권사님께 유선윤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요즘 유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실까요?
0: 저희가 조에아트라고 데트오이라고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에라는 또 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조에아트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강남구 신사동 위치하고 있는데 유학 미술로 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잘 진학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영화들을 돕는데 제가 물질이든 뭐 저희의 예술적인 능력이든 그것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패션 모자 브랜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하나하나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 브랜드가 하나님의 브랜드가 돼서 그렇게 구하를 돕는 이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1: 네.
0: 우리 삶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감사의 마음 당연히 가져야겠죠.
1: 네, 북한에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따로 없다고 하죠.
0: 네.
1: 물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많지만 또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 환경만큼은 북한의 교육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미지가 저에게 오늘 도착했어요.
1: 네.
0: 제주극동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파 선교사님들께 보내준 이미지였는데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1: 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또 북녘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전파 선교사 헌신이 오늘도 북녘 땅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도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녘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M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녘계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르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 또 스승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그분들이 잘 만나고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기도의 문자들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계신데 네. 7142님 저희들의 기도가 북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한 줄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선포될 때마다 아민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0: 와.

0: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1: 네,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 지하교회를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햇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기를 육사체린이 어플로 참여하셨고요.
0: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새싹회원이세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1: 와,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이에요. 알타리 다듬으면서 식혜도 마시며 방송 듣고 있는데 옆집에 할머니께서 이거 뭔 방송이요? 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사팔구님.
0: 이게 전도죠.
1: 그럼요. 네. 듣게 하십시오.
0: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요 가사를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를 감사의 제목으로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1: 네.
0: 가산동에서도 오셨어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줄 기도합니다.
1: 예. 사이사 성근이 어플로 출첵 해주셨어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북녘 땅도 그렇겠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0: 네.
1: 우리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261 성도님입니다.
0: 북한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와. 누릴 수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합니다.
1: 아멘. 잘 이겨내셔서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찬양할 때 우리도 네. 함께 남북한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또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오늘도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우물정 1069번으로 끝날 때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1: 네.
0: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세요.
1: 아니 지금 안 들어온 지역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 가시우?
0: 제주도 안 보이고
1: 네.
0: 말씀하신 지금 청도도 안 보이고
1: 익산도 안 보이고 포항 네. 또 강원도 빨리 들어오세요. 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한편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위로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저희 방송이 안 나가는 대구에서도 오늘 6150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0: 여기 대프리카유. 경상도 사투리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도 덥습니다. 봉원에서 운동하며 듣고 계시다고.
1: 와.
0: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벤치에 극동방송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고 옆에 분 들으시라고 예 하시면서.
1: 아니 대프리카라고 네. 하시면서 어떻게 또 운동하러 나가셨어요?
0: 이 날씨에 저희도 대단하세요, 점심 먹고 한 바퀴 진짜. 돌았다가 네. 몸에 지금 열이 확 올랐는데. 자, 그리고 군포에서 군산에서도 오셨고
1: 충청도를 말씀드리니까 청주에서도 네. 6263님이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고요.
0: 아이, 청주가 원래 좀 느려요. 항상 잘 듣고 기도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셔요.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1: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어머머머, 여보, 이러다 굴러가겠어요. 배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요?
4: 어? 어이, 이 정도면 무슨, 이거는 나의 인격이야. 내 인격이 이 정도라는 거지.
3: 아니에요. 이게 피부는 하얀데 까만 안경까지 쓰고 이러다 참대검 소리 듣겠어요.
4: 참대검? 침대검도 아니고 곰이 무슨 그런 곰이 있어?
3: 아니, 참대검 모르나요? 하얗고 까만 털이 있고 눈 주위에도 까맣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대나무 먹고 사는 그거예요.
4: 내가 또 한기염 하지. 아, 근데 그래도 참대검 소리를 듣는 것도 처음이네.
3: 안 되겠어요. 귀엽긴 해도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각이 들어가겠어요. 그날 옆했던 모습이 어디 갔어요?
4: 살각이? 아, 너무 싫어. 아, 나 그냥 참대검 할래, 자기야.
3: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참대곰이 어울리겠어요? 아, 공주 옆엔 왕자가 있어야지 곰이 있으면 되겠어요?
4: 네, 공주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왕자 되어 보겠습니다.
0: 아니 우리 아내 하나 씨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식사를 또 잘 했으면 이렇게
1: 네.
0: 몸이 굴러가요.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1: 아이 근데 참대 곰만큼 또 귀여운 적은 없는데.
0: 푸바오가 생각나네요.
1: 아.
0: 그죠? 잘 있겠죠. 자, 오늘 북한 말입니다. 북한어 표현으로 이 동물을 참대 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보기 드립니다. 1번.
1: 반달 가슴곰.
0: 반달 가슴곰. 2번.
1: 판다.
0: 판다. 판다도 곰이에요. 둘 다 곰인데. 네.

0: 반달 가슴곰을 말하는 거냐 판다를 말하는 거냐 참대곰입니다. 힌트를 아까 드렸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나무만 먹고 사는 그쵸. 애들. 그렇습니다.
1: 이 친구들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는지.
0: 원하는 삶인가요?
1: 그럼요.
0: 뒹굴뒹굴.
1: 먹고 눕고 잠깐 네.

0: 그리고 폭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곰은.
1: 그렇죠.
0: 그렇죠?
1: 맞아요.
0: 자, 참대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대나무를 먹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1: 반달 가슴곰.
0: 네, 2번
1: 판다.
0: 판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0: 네.
1: 참대곰이 1번 반달가슴곰일지 2번 판다일지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러분 주변에 나 아니면 주변에 이 참대곰이 있다. 그 닮은 사람이 있다.
1: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검게 동그랗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온 친구들도 참대곰처럼 보이기도 해요.
0: 이렇게 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 이 뿔테 안경 쓰시는 분들. 네. 저는 피부가 하얗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기시면서 여러분 지역도 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사연이나 기도 제목도 축하 사연 뭐 신청 찬양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다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목요일에 코너 만나봅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2030 남북한 출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7: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4: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3: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3: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이,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0: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남 출신 청년들의 말을 보는 북 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오,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1: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0: 돌려 말하고. 네,
1: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건 장점이네.
1: 완전.
2: 네.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0: 네.
2: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0: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는
2: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0: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1: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0: 네.
3: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계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3: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0: 네.
3: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3: 많이 했습니다.
2: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0: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2: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2: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1: 없죠.
2: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0: 예.
2: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 잘 가꾸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1: 맞아요.
2: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1: 네.
2: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0: 사랑을 나눌 줄 알고
2: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요.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1: 맞아요.
2: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2: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제가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2: 네.
0: 느낄 수 있겠군요. 네.
2: 맞습니다.
1: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 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0: 네.
1: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0: 맞아요.
1: 굉장히
0: 맞아.
1: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

0: 들 많이 봤거든요. 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네. 해요. 네.
1: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받았잖아요.
2: 그래서 주어졌으니까. 네.
1: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그치. 자유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0: 그럼요. 네.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0: 글씨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2: 아, 북에서 오신 네. 청년들이.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 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야,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0: 우리는 네.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타자를 많이 치고.
2: 맞아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0: 그렇죠. 네.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썼어요.
2: 이분도 또 작아집니다.
1: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0: 진짜.
2: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뽑았는데
0: 아,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네. 아, 글씨 잘 기억난다. 쓰는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지금 잘 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 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김일성 그 뭐 훈시? 뭐 네, 교시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 거야.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이 반동이 되는 거.
2: 반동이 되는 거.
3: 그만큼 써야 되고
4: 이렇게.
3: 네,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1: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되니까.
2: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때 여러분 정성을 들여 쓰자고요, 우리가.
0: 네.
2: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타자로 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정성을 넣는 거는 저희가 좀 본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0: 그럼요.
2: 네. 자, 오늘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서로의 본받을 만한 점, 장점을 봤는데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어도 탈북민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그래도 좀 우리보다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0: 맞아요.
2: 그리고 진짜
0: 맞아요.
2: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 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1: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1: 철수
0: 사랑입니다.
4: 찬송이
0: 보라였습니다.
2: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0: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는 탈북민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경험을 또 오늘 문자로 많이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또 실향민분도 계시고 유산가족분들도 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앙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0: 예.
1: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문자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덜어 이렇게
0: 문자를 주세요. 그렇죠? 정답과 함께.
1: 맞아요. 네. 6711님이신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87세 명예 권사입니다. 8.15 해방 전에 함경도 온산에서 내려오셨다고요.
0: 와.
1: 와. 근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0: 그럼요.
1: 얘기를 들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0: 여러분도 더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참대곰. 참대곰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 반달가슴곰.
0: 반달가슴곰이다. 2번
1: 판다.
0: 판다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69 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0: 네.
1: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이 곰이 대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이 푸바오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드립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0: 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퀴즈 정답은요?
0: 참대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판다입니다.
1: 판다곰입니다. 많이들 귀여워하시네요. 보고 네. 싶다 푸바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며칠 전에 온 가족이 담양 중농원에 있는 판다를 구경하고 왔어요. 08님.
1: 거기 가면 볼 수가 있군요.
0: 담양에 네. 있나 봐요.
1: 그래요. 자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3 성도님. 여자친구분이 이분은 무산에서 일산에 오신 탈북민이시거든요.
0: 네.
1: 매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정답 맞히셨어요.
0: 그리고 서울의 김밥집에서 출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58님도 야. 판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1: 네.
0: 김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거겠지요.
1: 아유 그냥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서 기름지게 자 우리 7098님 2번 정답 맞히시면서 저희 옆집에 탈북민분들이 사시는데요. 정말 이분들 단합 최고인 것 같아요. 김장도 함께 하고요. 반찬도 나눠 먹고요. 항상 함께 뭉쳐 다니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곁에서 봤던 느낌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외조부께서 선천군에서 내려오신 실향민 3세대이십니다 하시면서
1: 네.
0: 3184님도 정답까지 맞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남과 북의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통일의 일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937님 정답 남겨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0: 네.
1: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당첨자는요.
0: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6125님 2번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성남에서 판다 보내주신 4638님, 강화도에서 참여해주신 6125님, 그리고 천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요즘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데 이러다 제가 참대곰처럼 보이겠어요 하셨어요.
1: 네.
0: 5809님의 다크서클이 좀 들어가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음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은혜입니다. 3184님, 정읍 신태인이라는 성함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정읍에서 신태인 청취자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어제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9356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몇 분 더 계실 텐데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1: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극동방송 OAP데이를 통해서 알고 나서는 북한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주 극동포럼에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 간증 저도 듣고 싶어서 대전에서 청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 설득하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세상에. 3013님 예 가서 은혜의 시간 또 기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부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은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병약했지만 언제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히여서 사람들은 그런 소녀를 선샤인, 즉 햇살이라고 불렀다고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음의 시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새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시에 담긴 두 가지 고백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에 찌든 마음이 눈물로 두 가지 놀라움을 고백하네. 나의 자격 없음과 구속하시는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 인생도 클레페인의 삶처럼 찌든 마음의 고통들이 있죠. 눈물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햇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이유를 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사랑에 감사할 때 밝은 날들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을 믿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야말로 참된 신자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줍니다. 특히 사무엘서가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배경에서 남긴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내면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하나님과 그분께 순전하게 반응하는 다윗이 함께 어우러진 길입니다. 특히 다윗이 남긴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실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내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과 삶을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내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합니다. 그의 중심과 그 중심에 연결된 삶을 갖고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내면과 삶을 함께 비추어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러한 때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비추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 9년을 살면서 강 하나만 건너도 너무나 다른 세상의 발전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자기가 인민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밥에 고깃국을 꼭 먹이겠다고 입만 벌리면 약속했지만

두만강을 건너니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놀랐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살면서도 밤에 공안이 와서 잡아갈까 봐 무서워 밤에 옷을 벗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산에 도망가도 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고 다녔고, 공안이 오면 어떻게 뒷창문으로 도망칠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만난 저희 남편은 무정자증이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듯이 저와 남편 사이에 다시 자식을 허락해 주셔서 2년째 되는 해에 글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할머니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어졌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기로 인해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가슴속에 가득 쌓아두었던 시커먼 제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던 한숨이 그치고 이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자라서 기독교 대한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번 방학 기간에 저와 함께 성경 통독반에서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중국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지냈을 때 일입니다. 다른 탈북민들은 벽에 걸린 큰 TV에서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저는 뒷편에 수북이 쌓여있는 책들을 뒤적이다가 나도 모르게 성경에 손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지? 하며 읽어보던 중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나의 눈과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은 그 아기를 잃은 순간부터 의욕도 잃고 웃음도 잃고 가슴속에 채만 쌓여갔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감각 없는 마른 나무 토막같이 저주받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어리석고 죄 많은 자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이심으로써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도 처절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차마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셨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자식을 잃는 이 고통을 허락하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0: 조금이라도 깨닫고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남과 북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특별히 고향 북한 땅에 그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대독의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어제도 이제 퀴즈 했었는데 방학 무교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찬양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예. 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네요.
1: 네, 엄청 오래간만입니다.
0: 예,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 건반에 또 아는비 자매가 함께 하는데
1: 네.
0: 우리 세 명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아멘. 나아갑니다.
1: 아멘.
0: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교지 충남 공주 정안 7205번, 7037 직장에서, 또 택시기사님 6083번, 또 정남진 장흥에서 1881번님 이렇게 또 예배 기대하며 참석한다고 1455번님도 오셨고요. 평택과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곡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매주 전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뒤에 항상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었다가 요즘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사건이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늘 했던 찬양인데 약간 새롭게 또 다가오는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요즘 그 사건이라는 게 남편
1: 네.
0: 남편 교통사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 삶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더 막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1: 네.
0: 찬양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지고
1: 네, 네. 예.
0: 지금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1: 아직 못했어요. 예.
0: 남편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남편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1: 예.
0: 또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이 더 다르게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0: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멘.
0: 근데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이룰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1: 아멘.
0: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전국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서울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신청곡에 관한 여러분의 그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찬양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든 현재 얘기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새끼를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있고요.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은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김세희 집사님 학교가 아니라 방송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8544번님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1: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또 학교도 다니시고 네. 교회도 다니시고
1: 아, 네.
0: 가정도 다니시면서 네. 네. 자, 대구에서 7899번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흥에서 일시 시작하러 밭으로 이동 중에 라디오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 상하동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날씨가 진짜 맑고 딱 좋다고요. 아들 세연이랑 김해에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보면은 오며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1: 11살 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우리 엄마 이렇게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1: 네, 압니다.
0: 아들, 딸?
1: 아들이에요.
0: 아들, 어떻게 아들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1: 학교에 있습니다.
0: 학교에서 네. 열심히 4학년?
1: 네. 새끼라 그 로고송 예. 평소에 자주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엄마가 나온다고 하면서.
1: 네, 네.
0: 그렇구나.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잠자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이게 333장이 찬송가가 무슨 곡이죠? 응?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691번님도 오셨어요.
2: 운전 대기 중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 이동 중입니다.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기쁜 시간이었던 것처럼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 들려주세요.
0: 이거였나요? 이거?
2: 아니요, 그 위에.
0: 그 위에였어요?
2: 아. 어머나.
0: 꽃들도 아. 신청을 해주셨네요.
2: 네.
0: 남편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진도. 에서 듣고 있다고 저기 밑에네요. 운전 대기 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이동 중에 1691번님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출근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우리 2684번님 그렇구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2684번님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꼭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곡 가져오신 곡이 있잖아요.
2: 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선택하셨어요?
2: 저희가 기도하고 뭐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0: 네.
2: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 이 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만드신 그 자연을 항상 감사하고 네.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름다우신
2: 네.
0: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네. 그래요. 요즘 참 말씀하신 대로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한때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읊조리면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딱 제가 발견했는데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0: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8102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외근 근무 중에 이동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신 6296번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바, 아버지.

참 아바 아버지 예전에 불러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 앱의 시간에는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곡들 오늘 신청곡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다 저희가 소화는 못하지만 근데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죠. 6437번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영산에 병문안 오신 선배님 만나 전도하고 헤어지니 새끼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9714번님 좀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자, 6437번님을 비롯해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두려움 싹 없애고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멘.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이 현석주라는 이분이 1집엔가 2집엔가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빠른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죠?
1: 예.
0: 예. 이 빠르게 막 비트 있게 했던 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천천히 불러가면서 요즘 시대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네. 우울증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르세요?
1: 들어보죠.
0: 맞다.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한 10년 전에?
1: 네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이게 정말 옛날 곡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1: 네. 네.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니? 이렇게 네. 찔림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예.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멘, 네. 아멘. 차 안에서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고. 와, 5166번님. 교회에서 매주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6437번님. 이렇게 또. 6년의 혈액암 투병 중인 새끼라 왕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암 치료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이야, 참. 우리 028번님.
1: 아멘.
0: 너무 감사하네요. 1504번님도 있네요.
2: 출첵 평택입니다. 배달기사인데 창문 내리고 찬양하며 새끼라 듣는데 신호 대기 중 옆차에서도 새끼라 듣네요. 눈 마주치며 손 흔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0: 아유, 이런 일도 있군요.
2: 예.
0: 서로 진짜 반가웠겠는데요. 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예. 찬양하다가 눈 마주쳤어요.
2: 은혜롭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해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합니다. 라고 8533번님.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감사하죠.
2: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뿐인데
2: 네.
0: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도 부르면서
2: 네.
0: 올해 2월에 남편이 림프종 진단 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투 벌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 4차 항암 후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참 병원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금 뭐 집사님의 남편분도 사실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2: 네, 네.
0: 이렇게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 네.
0: 우리 124번님도 꼭 힘내십시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폰으로

0: 스마트폰으로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793 공모님도 오셨고, 아까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신청한 분이 계셨는데 잘 찾지를 제가 못하겠네요.
1: 어, 여기 있다.
0: 어디요?
1: 밑에.
0: 밑에? 예. 찾으셨나요?
1: 4462님이요.
0: 4462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1: 전남 함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예준이가 새끼라를 참 좋아합니다. 방학 중인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소식을 참 좋아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극동 방송 응원합니다.
0: 예준이의 신청곡 십자가의 전달자.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신청곡이 십자가의 전달자네요. 와, 아유. 이게 초등학생들이 새끼라를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깨라를 아, 네. 들어볼까요?
1: 저희 아들도 불러요.
0: 그래요? 아유, 우리 예준이 고마워요. 예, 고맙고 혹시 이렇게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 곡 옛날에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십시오.
1: 아멘.
0: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 라디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 하나님께로 다시 갈래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십자가의 전달자.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최근에 제가 어떤 연예인 백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아. TV에서 이 곡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0: 저도 짤로 본 것 같아요.
1: 네. 자신이 되게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 부르시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도 이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꼭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요. 7976번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연히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를 드리는 걸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억하고 찾아서 라디오 예배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1: 아멘.
0: 야, 이게 라디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기억하셨다가 또 몰래.
1: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목요일로 바뀌었잖아요.
1: 네.
0: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울산 소중한 교회 이채식 성도님 8190번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네명 가족 중에 지금 혼자만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극동방송 꼭좀 들려주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기회 되면 꼭 전화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학원 세범이가 로고송 잘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로고송. 8775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부모님, 형제, 조카들까지 11명 가족 중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새끼라 들으며 항상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그려보곤 하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0: 와, 11명 가족 중에 혼자만 믿고 계시는군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저희 친정 가족 중에요.
0: 오, 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신앙이 또 뜨거워요. 예.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1: 예.
0: 보면 혼자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
1: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가족 다 믿고 뭐 모태신앙들은 이렇게 뿌리는 깊다고 하다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기 걸린 아들 데리고 병원 가려고 학교 앞에서 새끼라 듣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들의 이름도 예준이라 급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사춘기 정점인 두 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간절히
1: 아멘.
0: 바라본다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게 되니까 뜻밖이라고요. 903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종종 극동방송을 듣곤 했는데 오늘 더 뜻깊고 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이 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네요,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날마다 찬양,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완산교회 우리 식구인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7412번님 우리 완산교회 보석 김세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네요.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많은 무대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퇴근길을 듣고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은혜롭다고 이렇게 또 오늘 오셨네요. 네,
2: 감사합니다.
0: 아시는 분이십니까?
2: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알 것 같아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영주 권사님 방금 전에 초등학생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의 엄마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군요. 아이고 그렇구나.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고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다듬으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져서 검사 후에 결과 기다리는 중에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저는 교회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긴 방학 끝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 삼촌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삼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2: 아멘.
0: 5452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3: 3년 전 직장인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 손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참 어려운 사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신청곡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0: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찬양마다 큰 벅찬 감동과 은혜로운 찬양, 위로와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63빌딩, 부산의 63빌딩이군요. 부산의 63빌딩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우리 택시기사님이시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금 1599번님 복음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해남 땅끝에서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7898번님 외롭고 힘든 눈물뿐이었는데 25년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6504번님 7095번님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불렀다는 곡 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1: 꽃들도
0: 없죠.
1: 인 것 같습니다.
0: 꽃들도 예.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이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라디오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였고요.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함 가운데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사랑이 식은 자리에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십니다. 성도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식탁 위에 다시 복음을 펼치는 자입니다.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먼저 용서를 꺼내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며 자녀에게 세상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우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지도록 오직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부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아무루 합창단과 플루티스트 나리, 빅맨 싱어즈가 출연하며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 남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52-991번 062-352-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

판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광주 동지방회 전도부에서는 전도 전문가 정상용 목사님을 강사로 아파트 전도 핵심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중앙선결교회입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와 중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165-9975번, 010-3165-99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초승달이 뜰 때에,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들의 축제일에 수량의 뿔로 나팔을 부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며 야곱 자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천둥소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응답했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처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 굴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약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어라.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여느 지도자와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잠잠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마소서. 보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의 적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나라를 완전히 처부수자. 이스라엘이란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음모를 꾸미고 줄을 치려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에돔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모압 사람들과 하갈 사람들입니다. 그발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심지어 아시리아 사람들도 합세하여 롯의 후손을 도왔습니다.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치십시오.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하였고 그들의 시체는 그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렙과 스헤벳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장군들에게 해주시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의 왕자들에게 해주소서. 그들은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들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잡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숲을 사르는 무서운 불길같이 산 위로 번져가는 불꽃같이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의 돌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심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겁에 질려 두려워하게 하소서. 수모를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만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0: 한상인 목사님께서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복을 위한 기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하나님의 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7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독특하고 굉장히 넓은 기도의 지평이라고 그런 영역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 자연만물을 보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냥 한계를 지우고 그 안에 갇혀있기가 쉬운데 내가 복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위대한 그 눈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시편 67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6절과 7절인데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은 뭐 꼭 곡식 씨앗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반 자연에 자라나는 들꽃 또는 야생 그런 과일 그런 것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일단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보통 시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7절이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이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세상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자연만물에서 내가 복을 받고 크리스찬이 내가 복을 받았은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꽃을 피웠는데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우리 마음에 어찌 꽃을 피우지 않겠는가. 이 시편 67편이 그거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만물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인생을 이와같이 눈물과 탄식과 질병과 죽음의 세력에 고통당하게 놔주시겠는가. 모든 것이 얼어붙고 죽었던 그 모든 산천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도 꽃을 피우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꽃을 피우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시편 67면 정말 이 복음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은 즉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은 즉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67편은 엄청난 선교의 것 같은 비전을 갖고 노래하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을 받았은 즉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나만 복을 주시겠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복을 받았은 즉 나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만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는가. 이웃의 가정과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편 67편의 정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구름을 떠다니게 하시는데 어찌 구름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떠다니게 하시는가? 그럼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나도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것이다. 하나님이 어찌 구름만 떠다니게 하시겠는가? 나도 세계를 나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으면 다른 민족도 복을 주신다. 어찌 우리만 구원하시겠는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불신자로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 이제 결론을 얘기했으므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죠. 이것이 말씀의 구슬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성경 한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이 창세기에 있으면 그 다음 유사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있고 말씀이 시편에도 있고 온 말씀을 줄줄줄 꿰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읽은 것이 가장 연관된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3중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3중 축복이 민수기 6장 이제 23절부터 읽어드리면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에 비유하면 태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니까 열기가 강해지고 빛이 강렬해지고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올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정직하게 직각으로 90도로 딱 서면 그야말로 그것이 이제 태양이 정남중하는 것이죠. 정남중하면 빛이 최대한으로 직각으로 내려지니까 그 풍성한 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태양이 정남중한 그 시점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막대기가 딱 있는데 정남중으로 떠나면 그 막대기로 그 그림자 속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곧게 서서 그림자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건 뭐 더위하고 그 연관시키지 말고 어쨌든 이래서 태양빛이 비출 때만은 힘이 약해. 점점점 하면서 강해질수록 아, 지금 여름이 다고 봄이 지나고 그러면 벼가 있고 과일이 있고 태양빛이 강렬할수록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고 참외가 맛있고 수박이 맛있게 돼. 모든 포도나무가 청포도가 연글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이 그같이 태양빛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자손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서 과실이 연결되지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밤낮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도 아니하고 계속 제자리걸음이나 나빠지면 누가 공부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 머리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생겨.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시험에도 잘 합격하고 모든 일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아론의 그런 삼중 축복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1절에 여기도 같은 형식에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아론의 삼중 축복에 나오는 거기에서는 너에게라고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단어를 바꿨어요. 아론의 그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사 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1절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단어. 이런 굉장한 이 시편 67편은 굉장한 그런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비추사 2절 주의 도를 이스라엘만 아니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땅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므로써 3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 믿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훨씬 더 수월하게 온 세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만민들이 감동감화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편 67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별로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사업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업하지. 내가 사업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같이 배불리 먹고 굶어 죽는 사람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되면 내 일을 끝났다는 거야. 내가 찬양하는 거야. 그것은 아직 시작이야. 내가 찬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믿음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할 것이며. 여기서 이 심판한다는 그런 단어가 샤파트인데 심판하다는 것이 너무 그 좀 무서운 그 단어니까 이 재판하다는 단어, 샤파트, 쇼페트, 쇼페팀, 그게 사사의 사사.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사는 재판자예요. 그래가지고 사사는 저지만 아닐까? 저지, 영어로. 그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은 뭡니까?
공의를 들

드러내는 것이죠. 불의한 자를 징계하고 의로운 자를 세우는 것이 재판한.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판단하고 재판한다. 그런 단어로 좀 번역한 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민족들을 뭐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히 판단하셔서 공평히 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품어주고 다른 나라 민족들은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더 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평과 정의로 우리가 대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크리스찬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좀 넓어야 돼. 내 새끼라고 해가지고 그걸 감싸주고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공평히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믿어야죠. 그래야 더 사랑을 받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 다음에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라. 그래서 다스린다고 해서 이것도 강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다스린다는 단어는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는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히 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여기에서 나라라는 것은 네이션이라고 영어에 번역했는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땅 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 민족들은 뭐 심판하고 다스려서 뭐 억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그 청장년 교구가 시편 23편 아, 내가 감동했어요. 어떻게 또 이 청장년 교구가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23편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읽게 했는데 내가 감동받은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다는. 그런데 그 인도하신다는 단어 이 4절에 내가 이 인도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것을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나라들, 땅 위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를 인도하사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나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성과 풍성한 그 사랑을 이 시편 67편은 참 독특한 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써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민족들이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금 결론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곡식들이 온 천하의 육절에 소산을 내었어요. 땅의 곡식이 익는 것을 보고 무화과가 익는 것을 보고 아 무화과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서 익은 것 보니까 나도 자식을 낳겠구나. 그걸 생각하라. 모든 만물이 꽃이 피고 소생하는 것을 보고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는 철쭉만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나의 인생에도 꽃이 필 것이다. 그걸 생각하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시는 거기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시편 67편에서는 어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는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만민으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

결혼의 3중 축복문이 시작으로부터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 축도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시편 67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실 때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복을 항상 주시지만, 그 모든 복의 마무리가 축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 아론의 3종 축복문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아론이 마지막 축복을 선포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유식한 말로 하면 마지막 화룡점정으로 마지막 눈에 동자의 그런 동자를 찍어서 만드는 그 역사를 행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갖 재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8절.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론의 3중 축복처럼 마지막 축복한 모든 재물을 드리고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민수기 6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에 빛을 비추시길 원한다는 3중 축복을 한 후에 27절의 마무리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그와 같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론이 복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 주의 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야말로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 축도를 할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축복이 실제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그 축복이,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모든 어두움의 일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빛이 그삶 가운데 이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받는 것은 나의 예배 드릴 때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확실하게 인치고 열매 맺는다는 그 상징과 그 하나와, 두 번째는 이 축복으로 밖에 나아가서 내가 이 받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만민이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 받는다는, 이것이 축도의 두 가지 의미.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그 모든 의미는, 은혜는 다른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복이 이제 복 받은 사람이 나가는 곳곳마다 온데 복이 전한, 온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부터 먼저예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직장에서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도들이 간

0: 것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512국의 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 373국의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속하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해서 사변화됐다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운명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고 쓸 땐 지고 써야 돼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땐 털을 수 있어야 돼. 밀어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창세기 1장 1절을 잡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우주학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사한테 물었어. 수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위에 있는 거래. 말이 그렇죠. 수면이 물 위에. 내 해석은 뭔지 하나님은 어디나 수면 위는 우주 이 세계에 다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신 하나님이요. 우주 속에 다 수면 위에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는 영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 태초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이 태초부터 있어서 말씀으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어?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선 건 또 듣죠?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된 줄 알아요? 그때는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두레마을 김진옥 목사님은 80대 중반의 나이에 살고 계신데 10여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품에 기대어 잠들고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엄마가 계시면 엄마한테 얼굴을 품고 억울하고 분한 일, 답답하고 힘든 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 6살 되었을 때 일본 동경에서 돌아가셨어요. 4남매 어머니께서 재봉틀 한 대를 유산으로 남긴 그 재산을 가지고 재봉틀 한 대를 가지고 4남매를 기르셨는데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재봉틀 소리에 잠이 들고 재봉틀 소리에 잠을 깨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일감이 이렇게 밀려오면 어머니가 잠을 줄이면서 그 재봉틀로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있는 우리 김진홍 아들을 깨워가지고 홍아 일어나라, 홍아 일어나라. 그러면 어린 아들은 왜 나만 깨우냐고 돌아가면서 깨워야지. 형도 깨우고 동생도 깨우고 돌아가면서 깨워야지. 왜 나만 깨우냐고 그러면 엄마가 그랬다는 거죠. 너는 목사 될 사람이잖아. 나 목사 안 해. 그러면 아니야. 엄마 기도대로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잠에 깨서 일어나면 엄마가 원하는 찬송이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면 엄마가 아 시원하다 됐다 이제 자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불러서 어릴 때부터 이걸 1절부터 4절까지 보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1941년생입니다. 저보다 딱 2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그 나이에 신앙의 엄마를 만났구나. 여러분 그 나이에 우리가 그것도 믿음 좋은 신앙의 엄마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 엄마가 아들아 졸린다. 일어나서 막걸리 한 잔 받아와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 18번 그 노래 한번 좀 불러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찬송을 다 마치면 시원하다. 이제 잠 다 달아났으니까 어서 자라. 여러분 참 어릴 때 좋은 엄마, 믿음의 엄마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자식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한들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겠으며 무엇을 드린들 그분들의 마음에 흡족한 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주일이니까 예수 믿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예수를 선물로 받은 유산으로 받은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 속에 진정한 효도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규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잘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셨다면 부모님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야 돼요. 직장에 들어갔다면 부모님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야 돼요.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학교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나를 위해 등록금을 대주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학교에 잘 다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살면서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자리 갔다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남자 만나, 좋은 여자 만나 결혼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승진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만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을. 그러나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만 쉬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자식 잘 되기를 놓치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에 주신 소중한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런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수고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이사 가셨지만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은 딸이 들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인생이 무너집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딸 고쳐달라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은 딸이 들렸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와 자식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뗄 수가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딸이 아픔이 어머니의 아픔이고 딸이 정신병 걸렸는데 마치 내가 정신병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머니고, 자식의 자랑이 부모의 자랑이고 자식의 부끄러움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부끄러움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 죽어도 준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다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는 그분들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줘요. 다 주고는
준 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주고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시인 손택수님의 시 가운데 거미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어미와 자식은 정말 한 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를 몇 킬로미터쯤 떨어뜨려 놓고 새끼 거미를 건드리면 움찔, 어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내게도 있다.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무선으로 이어져 있어 한밤에 전화가 왔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매사에 조신하며 살라고. 지구를 반바퀴 돌고 와서도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줄 하나.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가 수킬로미터 떨어졌어도 누군가 새끼 거미를 딱 건들면 움찔하는 건 어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들이나 딸이 지구 반바퀴를 넘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전화하잖아요. 밥은 잘 먹냐? 어제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몸 조심 잘하고 살아라. 이걸 우리 시인 손택수님은 부모의 사랑이다. 엄마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그 일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 일을 만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자리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 고난과 고통 당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빨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아?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유를 듣기 전까지 빨리 판단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가요계를 평정했던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상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 아이한테 들었던,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감동했던, 여러분 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감동했던, 내가 아빠구나, 내가 부모구나 했던 그때가 우리에게 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우 씨는 아들을 키우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감동했던 순간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짓말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짓말했을 때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감동이냐, 그게 애가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전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우 씨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폐증이라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 40, 30대 정도 됐는데 여러분, 그 나이면 결혼하는 일, 취직하는 일, 친구 만나는 일로 정신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할 정도로 이 아이가 성숙했다라는 그걸 판단했기 때문에 저의 아이로부터 들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아이가 거짓말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것처럼 보일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아픈 자녀를 키우는, 아픈 자녀를 평생 품고 살아야 할 그 부모를 우리가 정말 눈꼽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박승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최연소 프로농구 코치를 했고요.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 미국 유학 중이던 2002년 6월에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23년을 투병하다가 지난 2024년 9월에 사망을 한 사람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박승일 씨가 그의 가족과 친구와 주고받은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눈으로 희망을 쓰다. 왜 눈으로 희망을 쓰냐면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눈동자를 움직여서 어머니하고 사인을 해서 이런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 산책을 했다. 산책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예전에 난 왜 노인들이 병환으로 다리를 질질 끄는지, 손을 왜 덜덜 떠는지, 횡단보도에서는 왜 빨리 걷지 못하는지, 밥은 왜 그리 오래 씹는지, 옷은 왜 혼자 입지 못하는지, 화장실은 왜 혼자 못 가는지, 볼일을 보고 왜 바지를 혼자 입지 못하는지, 세수를 왜 혼자 하지 못하는지, 움직일 때 사람들의 도움이 왜 꼭 필요한지, 침은 왜 흘리는지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다. 지금은 그 노인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한 80대 노인의 생활을 하며 걸음마를 시작한 두 살짜리 아이의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왜 저렇게 걸음은 천천히 걸어요? 왜 저렇게 밥은 천천히 먹고 침을 흘리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할 때 그 건강한 힘으로 우리를 길렀잖아요. 그때 우리가 밥을 먹다가 흘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이쁜 딸 밥태기를 흘렸네 다시 주워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침을 흘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밥을 흘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직 그때까지 가보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 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밥을 왜 흘리는지 걸음은 왜 그렇게 천천히 걷는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못 들어서 왜 그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 수가 없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은 또 하고 왜 그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효도 가운데 하나는 그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순종하라 이 휘파코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을 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경청을 하는 거예요. 잘 못 듣지만 발음도 어눌하지만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공경하라.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그 공적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돌려준다. 이게 공경, 티마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놀라운 값어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아직 내 곁에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미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이사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해하고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잘 살아야 돼요.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부모의 믿음을 따르고 부모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진정한 공경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공경 아니겠어요? 여기 오늘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분들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게 받은 신앙의 유업을 놓치지 않고 가느다란 끈이라도 놓치지 않고 굵은 동아줄로 만들고 살아야 되는데 가느다란 끈이라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믿음을 잘 간직해서 내 자식들에게, 나도 받았잖아요. 나도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고 귀하게 잘 길러서 이것을 내 후손에게,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믿음을 따르고 부모에게 믿음을 전해주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예수 잘 믿는 부모들도 많지만 예수 안 믿는 부모들 엄청 더 많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무슨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가 있다냐 하면서 예수 안 믿는 그 소중한 부모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힘이 세지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뭐 거의 다 아들이 한번 이렇게 치면, 어우, 나도 우리 아들 가슴을 치면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내 주먹이 아파.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힘이 있던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빠지면서 자식들에게 힘이 딸립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식이 도와줘야 되고, 자식이 돈을 보태줘야 되고, 자식이 데려다 줘야 되고, 더 나아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는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교회 다닐 때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들이 싫어해서, 며느리가 싫어해서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자식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가지 마라라고 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뺏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 어린애들, 어린아이들 교회 못 가게 했잖아요. 주일날 데리고 요리조리 다녔잖아요. 그게 다 부모가 자식의 믿음 뺏어가는 거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무슨 놈, 교회 가면 밥 주냐고. 우리 교회는 밥 주잖아, 우리 교회 밥 주잖아. 나갈 때 사탕도 주잖아, 사탕도 주잖아. 몰라서 그랬어. 부모가 몰라서 그랬어. 공부해야지. 교회 가서 벌은 헌금 돈 다 바친다고 막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빼앗아가서도 안 되지만 자식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뺏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병원 전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전도대원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을 때 다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지난주에는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안 보여요. 물론 퇴원하신 분들이 10명 가운데 1명 있지만 9명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종종 병원에 가면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있으면 자녀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우리를 막 밀어내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우리 아버지 평생 불교 믿다 살았는데, 종교 없이 잘 살아왔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 우리를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드님, 아드님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잖아.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아들이

0: 아버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러지만 나중에 아드님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가 뺏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죄와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내가 협박을 하면 알았습니다. 하세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다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빼앗아가서도 안 되지만 자식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무신론자 아버지 신학자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아버지 에드워드 보이드, 아들 그레고리 보이드 두 사람이 공조를 했는데 이 책의 부제가 완고한 무신론자 아버지와 복음주의 신학자 아들 사이의 지적이고 영적인 대화 29편이라고 돼 있어요. 아들 그레고리 보이드는 미국 우드랜드 힐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내용을 이렇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는 상당히 지적이고 심히 회의적이다.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전도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가득 차서 아들이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29통의 편지를 주고받는데 1989년 3월부터 1992년 1월 15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편지 형식은 아버지가 질문을 하면 아들이 답을 하는 형태입니다. 아버지가 질문을 해요. 그건 아버지가 아들이 편지로 아버지가 편지로 질문하면 아들이 편지로 답을 하는 29가지 편지인데 몇 개의 편지를 좀 소개하면 첫 번째 편지는 기독교는 왜 그렇게 많은 해를 지구상에 끼쳤는가? 14번째 편지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기도했는데 왜 어머니를 네 엄마를 살려주지 않고 데려갔느냐? 16번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 29번째 편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29번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1992년 1월 15일 그렇게 완고했던 아버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가 되었다. 너의 새어머니도 믿을 수 없단다. 심지어 우리 집 개마저도 헷갈려 하는구나. 그렇게 완고하고 비판적이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자 새어머니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집에서 기르던 개조차도 헷갈려 한다고 자신의 휴심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조차도 헷갈려 하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전도하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돈 몇 푼 주어진다고 논리적인 복음의 진리를 몇 가지 말한다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뭘 해준다고 완고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부모를 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을 따르고 부모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중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믿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72국에 1004번 광주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1: 라디오.
0: 네,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극교회 전우진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잘 네.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네, 그렇죠.
1: 네, 오늘 조금씩 긴팔 입고 왔다 혼났네. 네.
0: 아, 혼낸 건 아니었고 아, 네. 걱정. 네, 네. 네. 더우실까봐. 네. 네,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지고요. 또 네. 지난주부터 해서 학교들 보니까 운동회나 체육대회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하이라이트가 그 계주 달리기였거든요. 네. 요즘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때는 어떠셨어요?
1: 뭐 우리 때도 비슷하죠. 계주하고 그다음 줄다리기.
0: 맞아, 줄다리기. 네. 그래요. 뭔가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 네. 계주 이어 달리기로 끝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보고 있으면 저는 물론 이제 계주 주자는 아니었지만 아니, 이제 보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풍경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네.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넘어지는 애들도 있고 네. 실수로 바톤 놓치기도 하고 네. 그럼 막 야유하고
1: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승부욕에 비해 몸이 안 따라.
0: 맞아. 그러니까요. 네. 스텝 꼬이고 막 네.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거다. 네. 스스로의 몫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전력을 다하다 보면 또 눈부신 역전의 명장면이 딱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1: 네. 중요한 네. 건 뭐 끝까지 하는 거죠. 역전이 맞습니다. 안 되더라도 네. 끝까지 그럼요.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경주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0: 경주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1: 1등이 아니어도 되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한 번도 1등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0: 맞아요. 네. 네. 너무 위로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요.
1: 네, 위로가 되지. 네.
0: 우리 믿음의 길도 성경에서 경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 앞에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 네.

0: 네, 웨이홈의 찬양 달리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생각해보니까 뭐 경주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네. 중도 하차하는 것보다요.
1: 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뭐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좋죠.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네.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1: 네.
0: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1: 언제 개척해봤어? 언제 개척해봤어?
0: 아, 그런 그런 느낌이구나.
1: 내 네. 느낌을 잘하네.
0: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목사님.
1: 아, 오늘 뭐 출석 퀴즈랑 연관이
0: 네,
1: 되는데.
0: 그래요.
1: 그 끝까지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그래요.
1: 결국에
0: 네.
1: 면류관 쓰는 자는 끝까지 하는 자입니다.
0: 맞습니다.
1: 1등 하는 자라고는 안 돼 있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천천히 자기 속도로 가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완주하는 거죠. 완주하면은 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 주신다. 이거를 또 우리가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물론 뭐 가볍게 네. 뛰면 좋은데 가끔 뭐 바람막이도 입히시고.
0: 그러니까. 가끔
1: 네, 그럴
0: 때는
1: 있지만.
0: 되고.
1: 네, 네. 맞아요. 어쨌든 끝까지 가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출석 체크 퀴즈와 연결이 된다고 하고
1: 네.
0: 오늘 목사님께서
1: 네, 네, 네.
0: 그런 마음이시라고 하니 내가 마음이 좀 아프네.
1: 아니요. 원래 그런 길 가는 거죠.
0: 아, 그럼요. 네. 다 원래 좋고 협착하게
1: 그럼요.
0: 가는 거예요. 다.
1: 다 네. 똑같아요.
0: 다 똑같은 거예요.
1: 저, 뭐
0: 다 신발도 네. 똑같고 다 똑같아요.
1: 아 네. 그러진 않아요.
0: 아 그런 그건
1: 그러진
0: 아니야?
1: 않아요.
0: 아 그건 아니야?
1: 근데
0: 아,
1: 이제
0: 알겠습니다.
1: 결국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1: 난 좀 신발이 무겁더라.
0: 뭐 달려있나? 어쩜 좋을까?
1: 네. 네.
0: 아무튼 9507님 함께하고 네.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1: 네.
0: 6472번님 반갑습니다. 9003번님.
1: 네.
0: 오, 저 퀴즈 풀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 네.
0: 믿지 않는 동생이 저희 네. 집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하셨는데 같이 들으면 안 돼요?
1: 같이 들으면 또 믿겠죠.
0: 그러니까 같이 네. 들어보자고
1: 한번 시도나 해봅시다.
0: 한번 해봅시다.
1: 네.
0: 네. 너무 쉽게 얘기하나? 네.
1: 아니요. 시도는 할 수 있지.
0: 그러니까요.
1: 또 이렇게 재밌는 목사가 있어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별명이 재밌는 목사잖아.
0: 저 사람 목사님 맞아? 왜 이렇게?
1: 네, 그렇죠. 그렇죠. 희한한 매력이 있긴 하죠.
0: 야상하다 이렇게 희한하다 이렇게 6434님도 함께하고 있다고 남겨주셨고요.
1: 네.
0: 네 좋습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 퀴즈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퀴즈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참기름이 다 짜졌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1: 네네네네.
0: 오늘은 두 분 선정해서 아이고. 참기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치열하겠네요.
0: 치열하게 한번
1: 네.
0: 참기름 도전해 보시고요. 네, 취임기름
1: 네,
0: 목사님 네. 문제 주시죠.
1: 네, 뭐 말씀 다 좋아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0: 좋습니다.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뿅뿅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0: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1: 네네네.
0: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요걸로서 또 이렇게 네. 해야 되잖아요.
1: 네. 끝까지 뛰려면
0: 맞아요.
1: 좀 참아야 합니다.
0: 그럼요. 좀 참아야 됩니다.
1: 네, 제가 대학생활 엉망으로 하다가 군대에 갔더니
0: 네.
1: 5km 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네. 근데 뒤에서 누가 때릴까봐 끝까지 네, 뛰었습니다.
0: 아, 이 계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1: 그럼요.
0: 네, 네. 네.
1: 끝까지 참아야 뛸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끝까지 참아야 또 뛸 수 있다. 끝까지 뛸 수 있다.
1: 네.
0: 무언 무엇으로서 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지 뿅뿅로서 뿅뿅이 들어갈 단어 아시는 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과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습니다. 또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고요.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참기름 보내드릴게요.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다들 네. 바쁘신가요?
1: 그러니까요.
0: 오늘 약간 참기름치고는 네. 많이 안 왔어요.
1: 보이던 분들도 안 보이고.
0: 맞아요. 네. 보이던 네. 분들도 안 보이시고. 오늘의 문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고요.
1: 네.
0: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뿅뿅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1: 네.
0: 참는 것이라고 네. 목사님께서 길게 설명해 네. 주셨어요.
1: 우리 9507번님이 네. 갱년기로 화가 불쑥났지만 이것에서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정말요?
1: 근데 야. 굳이 저한테 칭찬 받으시려고 칭찬해 드립니다.
0: 칭찬합니다.
1: 네. 주님께서 좋아요.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0: 그러니까요. 우리 네. 8748님께서 네. 겁나 뜨거운 차 안에 타자마자 출첵합니다 네. 하시면서 다들 여름 준비 잘들 하고 계시남요. 네. 이제 진짜 여름이에요. 네. 에어컨을 팡팡 틀어 제끼고 있어요.
1: 네. 정답도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네. 네. 이제 여름이니까 또 이게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의 정답이 필요합니다. 네. 1065번님 저도 이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많이 하고 싶은데
1: 많이 네. 하고 싶진 않겠지. 이제 해야 되는 거지.
0: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것 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또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해필 문제를 네. 또 이렇게 냈어. 전의진 들어라 이렇게.
0: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네. 저를 통해
1: 네, 역사하시네요.
0: 역사하시네요. 네. 네. 우리 6689번님은 차가 밀려서 이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남겨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1: 방법이 없어?
0: 방법이 없지 뭐. 네, 네. 네. 참아야지 뭐. 네, 기다려야지 그렇죠. 뭐.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제 친구가 결혼을 네. 작년인가 했는데 네. 그 결혼한 부부가 네. 좋아하는
1: 자 얘기해봐요. 나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네.
0: 늘 연애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네. 이 제목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희 사모님 찬양 사역자 한희 씨의 그 찬양 중에 네. 뿅뿅하리 하는
1: 그래요. 저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몰라서.
0: 아무튼간에 네. 그래서 아니 연애밖에 안 했는데 벌써 그게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1: 그럼 그때 말렸어야지. 아니 이미 했다니까. 아니, 이제
0: 자기들이
1: 잘
0: 좋다는데 아니, 그거 하겠다는데
1: 그러니까.
0: 뭐 말릴 필요 없죠.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6065번님 잘 네. 남겨주셨고요.
1: 네, 돌아오셨네요. 6065번님.
0: 8748번님 네.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한 번 더 보사님 주시죠. 네. 네.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뿅뿅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0: 그렇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네. 뿅뿅로서
1: 여러분 그 참기름을 짜려면 이게 필요하죠.
0: 아 그래요?
1: 네.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잘 키워야 되고
0: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저희 뭐 드릴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1: 네. 참기름 받으려고 해도 이걸 해야 돼.
0: 많이 네. 기다려야 돼.
1: 네. 기다려. 네. 기다려.
0: 우리 8748님 그래도 듣자마자 네. 이거 네. 이렇게 또 잘 보내주셨어요.
1: 네.
0: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다시 한번 말씀 읽으면서 발표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0: 아멘. 인내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0: 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 예수님 믿어서 되게 되게 살기 힘들다.
1: 어제 오늘 좀 그랬어. 왜 뭐가 문제죠? 오늘 상담을 좀 합시다.
0: 이제
1: 약간 이제 이 문제를 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아닌데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나는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1: 근데 말씀 보면 그것도 기쁨으로 하랴.
0: 그러니까
1: 정신 차려.
0: 정신 차립시다.
1: 네.
0: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릴 텐데 어떤 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8823번님 방금 문자 보내셨는데.

0: 네, 정답 네. 보내겠습니다.
1: 참기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주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상 주시죠.
1: 아멘입니다.
0: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 다음에 1065번님 드릴게요.
1: 1065번님.
0: 나도 인내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제 네. 참기름 볼 때마다 인내 좀 하시라고.
1: 좋습니다. 참기름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0: 볼 때마다, 네? 볼 때마다 아 인내.
1: 그러니까.
0: 아 인내.
1: 그럼 주방 들어갈 때마다 이제 아 인내.
0: 저르진 목사님 인내하라 했지. 아 그러니까. 인내.
1: 아유 저 남편한테 밥을 해줘. 해야 돼 말아야 돼
0: 무조건 해
1: 있네.
0: 무조건 해.
1: 네. 좋습니다. 네. 8823님 1065번님 두 분께 오늘 참기름 보내드릴게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핫 퀴즈 인 더 바이블. 성경 속의 퀴즈 각 퀴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세 문제 드리는데요. 문제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마지막에만 공개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것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알려드리고요.
1: 계속 고치셔도 네, 됩니다.
0: 계속 고치셔도
1: 맞을 때까지.
0: 맞을 때까지. 네. 맞아요. 마지막까지. 네. 저희가 정답 발표할 때까지 네. 고치실 수 있다. 네. 또 끝까지 들으시면 속 시원하게 풀이까지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네. 함께해 주시고요. 네. 선물은 누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네. 다들 잘 많이 맞춰주세요.
1: 그리고 세 문제. 못 맞힐 수 없잖아요.
0: 그럼요.
1: 힌트를 제가 뭐 답을 알려주기도 하고
0: 그리고
1: 힌트를 매번 드리는
0: 제가 오늘은 기분이 네. 나쁘지 않아가지고 네. 쉽게 냈어요.
1: 청취자들을 인내하겠다. 청취자들을 인내하겠다.
0: 네,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여러분 그 지난주 안 주셨다고 너무 삐졌네.
0: 너무 삐졌네.
1: 오늘 답이 너무 안 오네.
0: 그러니까
1: 그럼 제 탓은 아닙니다.
0: 네네. 네. 제 탓이에요. 네,
1: 도망가야 돼. 이럴
0: 죄송해요. 네. 제 탓이에요.
1: 나는 네. 스타니까. 이럴

0: 흠집 나면 안 돼요. 네. 그냥 다른 분들이 흠집 나요.
1: 제가 저의 네. 저의 게으름과 네. 저의 그
0: 아니 아니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네. 사정이 있었죠.
1: 저의 탓이에요. 네, 네, 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
0: 저는 정답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네. 네, 저는 네, 시키는 대로 합니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신 편이에요 대체로.
0: 아 진짜 그래요. 제가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말 잘 들어요.
1: 어떻게 네. 그래요? 네.

0: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세 분께
1: 두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을 세 분께
1: 세 문제 이상 맞히신 분들께는요
0: 네 분들 길어 드림이야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을 세 분께 드립니다.
1: 네, 여러분 마음 푸시고요. 네. 문제 맞춰주시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열려있고 네. 극동방송 앱과 카카오톡도 열려있습니다.
0: 오늘 문제 괜찮습니다.
1: 오늘 문제 제가 쉽게 네. 냈어요. 오늘 저 기분 되게 좋아가지고 아, 네. 쉽게 냈거든요. 여러분 네.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첫 번째 문제 가시죠.
0: 네, 첫 번째 네. 문제 객관식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다음 중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제가 문제를 개떡같이 냈는데 요새 막 찰떡같이 바꿔주셨어요.
0: 아니, 대본 안 보이잖아요. 네. 왜 그래요?
1: 아,
0: 네.
1: 보여요.
0: 그죠?
1: 보여요.
0: 우리도 예수님 제자니까.
1: 어, 그쵸?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네요.
0: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1: 열두 제자.
0: 그렇죠,
1: 아닌
0: 열두
1: 사람.
0: 제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1: 그렇습니다.
0: 가, 네. 다데오.
1: 다데오.
0: 이럴 때 베드로나 너 좀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나. 바돌로메.
1: 바돌로메.
0: 다 야고보.
1: 야고보.
0: 라 누가.
1: 누가. 그렇습니다.
0: 누가 아닐까?
1: 누가 아닐까? 넷 중에.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딱 아닌 사람 딱 보이잖아요. 뭐 헷갈리실 순 있지만.
0: 아니 최소한 베드로, 에? 요한 야고보 정도는 써줘야지. 야고보만 쓰면 어떡해요.
1: 야고보 있잖아요. 네, 네. 다데오, 바돌로메, 야고보 누가 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아 왜 이렇게 됐냐라고 네. 뭐라고 하실 줄 알고 네. 다음 찬양으로 힌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0: 아, 네네네.
1: 예수님의 열두 제자라는 찬양을
0: 아,
1: 준비했어요.
0: 좋다. 아 좋다.
1: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네. 찬양 들으시면서 어 이 네. 사람 이름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되시는 사람을 또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찬양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네.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시겠죠?
1: 알겠네요. 네, 네. 저 이 찬양 네. 들으면서 네. 뭐 찬양 아무튼 이 열두 제자를 외우게 도와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0: 네.
1: 참 별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웃긴 목사잖아요. 나 그게 별명 너무 싫거든, 실은.
0: 진짜요?
1: 네. 근데 우리 도마 제자님을 보니까
0: 맞아.
1: 나보다 좀 더 불쌍하네.
0: 그러니까.
1: 뭐 무조건 의심이네.
0: 무조건 의심. 의심. 네. 의심 도마. 네.
1: 심지어 베드로는 돌아왔어도
0: 그러니까.
1: 또 뭐 버렸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0: 네.
1: 싫겠다 그분들이.
0: 그러니까. 네.
1: 근데
0: 그러니까
1: 뭐
0: 잘 살아야지.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어쩔 거야.
1: 네. 1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0: 네. 네.
1: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네.
1: 가 다데오.
0: 다데오.
1: 나 바돌로메.
0: 바돌로메.
1: 다 야고보.
0: 야고보.
1: 라 누가.
0: 누가.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네. 힌트 드릴 만큼 드렸어요.
1: 네.
0: 찬양으로도 들으시면서 아시겠죠? 네.
1: 여러분 그 사복음 중에
0: 네.
1: 두 개나 제자가 안 썼어요.
0: 그러니까.
1: 그냥 그래요?
0: 맞아요.
1: 네. 근데 제자의 제자 라인이죠.
0: 제자의 제자. 뭐 어떻게 보면 네. 다 제자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아무튼 이제 직속 제자가 네. 아니라 그래야 되나? 네.
1: 바울이 맨날 듣던 소리 네. 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너 열두 제자 아니잖아.
0: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좋아요. 다들 정답 잘 남겨주신 것 같으니까
1: 네.
0: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0: 2번 문제 주시죠.
1: 네, 1번 문제 힌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문제가
0: 뭔가요?
1: 재밌어서.
0: 네.
1: 어떤 분은 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0: 오늘 네. 뭐 대동단결이네.
1: 그러니까 예, 뭐 6689번님은 네. 먹었다. 9507번님은 먹고 싶다.
0: 한마음 한뜻으로 네. 그렇게 됐네요.
1: 아무튼
0: 네.
1: 먹을 거래요. 자 죄송합니다. 2번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0: 2번.
1: 여전히 첫 글자 조합 퀴즈입니다.
0: 첫 글자 따주시면 돼요.
1: 제가 앞으로 세 문제를 드릴 텐데 이 문제의 답들을 맞추시고 그 답의 첫 글자를 따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가.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이건 아실 줄로 믿고 문제 내봅니다.
0: 좋습니다.
1: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레위기를 읽어봤어야지 읽다가 지쳐갖고
0: 레위기는 중도하차하게 되죠.
1: 네. 네.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곡물 제사입니다.
0: 곡물입니다. 네. 곡물.
1: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
0: 네.
1: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이 제사는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 네.
0: 네.
1: 잠깐 하네. 자, 나.
0: 네. 힌트였어요, 여러분.
1: 네, 힌트였습니다,
0: 방금.
1: 힌트였어요.
0: 네. 네.
1: 뿔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0: 오호.
1: 예, 네.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죠.
0: 그렇죠.
1: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탈리아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당시 요파에서 사역하던 베드로를 초대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0: 네.
1: 이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줘도 된다.
0: 네.
1: 그리고 할례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 사람 베드로랑 네. 이렇게 엮여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1: 네.
0: 네. 첫 글자 따주시고요.
1: 네.
0: 네.
1: 이 사람은 높네.
0: 아.
1: 자, 다.
0: 잭간했는데.
1: 네. 네, 아까는 잭간하고 네. 지금은 좀 높네요.
0: 높네요.
1: 자,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40년 사역했고
0: 네.
1: 약탈자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사람과 300용사가 꽤 유명하죠.
0: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1: 네.
0: 앞글자 또 따주셔서 하나로 뭉치시면은
1: 네.
0: 한 글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 네.
0: 우리 6472번님은
1: 네.
0: 진짜 눈치가 완전 좋으시다.
1: 네.
0: 나 아까지만 했는데 네. 딱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1: 우리 애청자라고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너무 잘하시네.
1: 네.
0: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잔향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카톡으로 우리 임한나 자매님께서 네.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 신덕재 목사님께서 네. 내일 모레네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첨단 신용빛고을 근린공원에서 어린이 대잔치 한다고 네. 무료 초대니까 우리 어린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어린이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쌍날개 전동 비행기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좋은데? 네.
1: 쌍날개.
0: 쌍날개.
1: 외날개 아니고.
0: 외날개 아니고 쌍날개. 네. 네. 퓨 프로그램도 많고 게임도 많고 선물 추첨도 한다고 하니까요.
1: 네.
0: 네, 한번 가보시고요. 아 그리고 네, 6689님.
1: 네.
0: 아까 누가 봐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네. 네. 오늘 저 제가 네. 어떻게 6689님의 하루를 네. 염탐한 것 같은?
1: 좀
0: 네.
1: 돈이 있으신가 봐요. 네, 덕분에 지금 정답이 오픈되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네. 우리 1971번 님도 정답 네. 잘 남겨주셨고, 네. 우리 6517 님은. 네.
1: 6957번 님.
0: 네, 6957번 님.
1: 네, 6957번 님은 네.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0: 그러니까.
1: 저는 참고로 비는 싫어하고요.
0: 아, 그래요?
1: 이 답은 좋아합니다.
0: 오늘 네. 이게 예보가 잠깐 있긴 있었는데 아예 네. 안 내렸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다음에 6517번님 번호가 비슷했네요.
0: 네.
1: 아,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머리를 조금도 굴리기가 싫대요.
0: 아,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아.
1: 아, 안 굴려도 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예.
0: 예.
1: 6517번님.
0: 네. 우리 6517번님.
1: 떠오를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요. 딱 생각하면 떠올라요.
0: 그럼요.
1: 안 굴려도 돼. 그냥 네. 떠오르니까.
0: 네. 우리 6517번님이 찌깐 굴리면 알 것도 같은데 네. 하셨는데 한번 찌깐 굴려보셔요.
1: 네. 네. 네.
0: 아실 거예요. 아실 네. 거예요. 3567번님도 아까 네. 우리 6957번님이랑 같은 네. 답을 보내주셨는데
1: 그 한 글자가 틀려요 여러분.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저는
0: 아니에요.
1: 참고로 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비는 안 좋아하고 이건 네. 좋아하세요? 근데?
1: 이거는 기가 막히게 좋아하죠. 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 이거 파티 했어요.
0: 진짜요?
1: 바베큐 파티.
0: 와.
1: 네, 그리고 교회 청소도 좀 하고 했었죠.
0: 야. 청소 시키려고 네. 그러신 거 아니야?
1: 잘 먹여야지. 네. 그리고 몇 명 안 돼서.
0: 네.
1: 수입사는 먹일 수 있어.
0: 야, 이거 정답 네. 다 드렸다.
1: 다 드렸다.

0: 6763번님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주시죠.
1: 네, 3번 문제 사투리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안은 물론 문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은 그러네.
0: 그러네.
1: 예수님께서는
0: 뭐, 방금 뭐예요?
1: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0: 맞습니다.
1: 하는 일도 비슷하네. 그때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0: 그렇죠.
1: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그들 친구 네 명은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0: 네.
1: 아따 시방 뭐하냐? 지붕에는 어쩐다고 올라갔어.
0: 지붕에 올라갔어요. 네.
1: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섰어야 이러게 안 하고
0: 네.
1: 아야 너는 네 죄를 용서받아 불었다.
0: 나섰어야 안 하고 죄를 용서받아 불었다잉.
1: 그랬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마음속으로도 사투리네요.
0: 네.
1: 멋이대. 지가 뭔디 저런 말을 한단가. 하나님을 모독해 불구만.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까니 저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0: 네.
1: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가나 다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0: 네.
1: 가. 나아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한테 보여줘보려고 그랬다.
0: 나
1: 너희 생각 다 들려본다. 나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몇 번 말했냐. 가.
0: 네.
1: 너희는 이제 큰일 나버렸어. 딱 기다려 심판이요. 네.
0: 딱 기다려 네. 심판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답 너무 쉽죠? 정답 네.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3번이 네. 되게 어렵지 않은데 네. 많이 안 보내주셨네요.
1: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문자가 오늘 별로 없어요. 네.
0: 되게 의욕이
1: 드디어 드디어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네,
0: 뭐. 여러분 막아주세요. 네, 아무튼간에 우리 9507님 네. 목사님 신랑 쉬는 날 지금 저녁 줘야 되는데 네. 퀴즈 풀려고 아직 안 줬어요.
1: 근데 퀴즈 다 풀지 않았어요, 집사님.
0: 그래도 신랑이 네. 퀴즈 푸는 줄 알고 가만히 있네요. 남겨주셨는데
1: 그 뭐죠 네. 출석 체크에 능하신 분이네.
0: 맞아.
1: 출석 퀴즈에
0: 우리 구호영 진리
1: 네. 남편분이
0: 남편분 있네. 있네.
1: 좀 세대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0: 어, 네. 그러니까
1: 보통 그냥 김치라도 혼자 밥 먹고 그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안 미워하시고 서로 사랑해주시는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0: 아, 네. 좋습니다. 네. 7978번님 정답 네. 잘 남겨주셨고, 6517번님 의욕을 불태우고 싶은데, 당점입니다. 남겨주셨어요.
1: 네, 6517번님, 뭐가 어려워서. 자, 얘기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자, 얘기해보세요.
0: 제가
1: 해결해드릴게요. 방, 채워드릴게요, 제가. 네, 제가 배터리를 채워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하니까 네. 한번 1번부터 정리를 싹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1번 문제 의외로 틀리신 분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내셔가지고.
0: 그러니까,
1: 네. 아닌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
0: 네.
1: 자, 네. 다음 중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 다데오.
0: 다데오.
1: 나 바돌로매.
0: 바돌로매.
1: 다 야고보.
0: 야고보.
1: 라 누가.
0: 누가.
1: 네. 야고보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다데오 바델로메 뭐 이런 누가 이런 사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 봐. 아닌데 오히려 아닌 사람이 한 명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닌 사람이 한 명. 네. 네. 넷 중에 한 명. 네.
1: 아이스크림 네. 드시고 싶다고. 네. 그러셨어요.
0: 그러셨어요.
1: 뭐 다데오 네. 아이스크림 있진 않잖아.
0: 다데오 아이스크림. 네. 네. 네. 바돌로메 아이스크림. 네. 네.
1: 자, 됐죠.
0: 네.
1: 방전 안 됐죠. 6517번님.
0: 좋아요.
1: 자,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0: 네.
1: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0: 곡물.
1: 네. 정한 네.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1: 6517번님 약간 중인가? 네, 자, 나를 계속 성가시게 하네.
0: 창과
1: 자,
0: 방패의 대결.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1: 작습니다, 이거는.
0: 네, 작아요. 네,
1: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0: 네. 네.
1: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받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0: 그렇죠.
1: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이방인도 성령을 받는구나를 베드로가 깨달아 알게 되고
0: 네.
1: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예루살렘에 있대 얘기하게 되죠.
0: 맞습니다.
1: 이 사람입니다.
0: 이 사람입니다.
1: 이 사람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1: 자, 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사람입니다.
0: 오.
1: 네, 그래서 막 걸러서 결국 300명 걸러가지고
0: 네.
1: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막 해가지고 막 꼭 우리처럼
0: 그렇죠.
1: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어쩔 수 없이 실행한 이 사람.
0: 네. 맞아요. 맞아요. 한 3만 2천 명 남겼다가 네. 이제 하나님이 또 300명만 남겨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사람과 300용사 네. 이렇게 또 유명하죠.
1: 네.
0: 앞글자들 따가지고 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1: 우리 0943번님.
0: 이거 발상의 전환이다. 네, 그런 느낌.
1: 어쨌든 보다도. 답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 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1: 저는 한문을 얘기한 겁니다.
0: 아, 한문. 네,
1: 동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
0: 그래요.
1: 네, 네. 들을 게 있는 저는 들을지어다. 3번.
0: 네, 그 3번.
1: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방문했을 때 친구 4명이 귀퉁이를 들고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0: 맞습니다.
1: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죠. 아야, 너는 네 죄를 용서 받아버렸어야 그러시죠.
0: 네.
1: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들 몇 명 있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따 저것이 뭣이 돼? 지가 뭔디 저런 말을 한단가 하나님.

0: 어둡게 불구만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해보러 치시게 보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다.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1: 내가 있어야 네,
0: 나 너희 네, 생각 다 들려버려. 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몇 번 말하냐. 몇 번 말귀를 말하냐. 못 알아듣네.
1: 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0: 어째 6517번님 같네. 자, 다.
1: 다.
0: 너희는 이제 큰일 나버려서 딱 기다려. 너희는 심판이야. 죄 용서 없어.
1: 너희는 심판이요. 네, 네. 네, 아주 그냥 얄짤 없이 너희는 심판이요.
0: 네.
1: 네, 가나 다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5009번님께서는 이제 퇴근합니다. 늦어불었어요. 네. 마지막 추가 듣기로 맞춰봅니다 하셨는데
0: 네. 1번 문제 틀렸어요.
1: 네. 네. 어, 1번 문제 잠깐만. 네. 네. 다음 중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 1번 네. 아이 가 다데오 네. 나 바돌로메 네. 다 야고보 음흠. 라 누가입니다. 네. 네. 정답 아시겠죠?
0: 네. 아니 근데 네. 아닌 사람.
1: 아닌 사람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못 들어본 제자들일 것 같긴 해. 여러분 그래도
1: 진짜 제가 죄송하고요. 그래도, 네. 네.
0: 있잖아. 아이스크림이라고 힌트 줬잖아. 아닌
1: 아이스크림,
0: 사람.
1: 아이스크림.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네.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 정답 바꿀 기회 드릴게요. 네. 바꾸시고 안 보내신 분들 보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마지막 찬양까지 또 잘 듣고 왔습니다. 네,
1: 말씀 시간에 목사님 말씀들 잘 들으시죠? 나 갑자기 의심이 드네. 잘 안 듣나 봐.
0: 아이, 잘 들으시는데.
1: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네. 제자 하려면 베드로 넣어놓고 요한 넣어놓고 야고보 정도 넣어야 된다고.
0: 진짜 제가 네. 죄송하고요.
1: 어디 네. 다데오 바돌로메야. 어디 누구대 그 사람들이.
0: 감히 어? 감히 그들을. 어? 네. 네. 0597번님 퇴근길 네. 백운 광장입니다. 네. 하면서 정답 잘 남겨주셨는데 네. 인내가 필요한 구간에 계시네요.
1: 네, 그러네요. 네.
0: 아까도 백운 광장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아직도, 백운 광장이죠.
1: 네. 그러니까.
0: 네, 좋습니다. 또 정답 또 우리 9247번님이 네. 힌트 주셔서 고쳤어요.
1: 네, 잘 고치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드디어
0: 너무 잘하셨어요.
1: 나 의외로 1번이 이렇게 오답이 많을 줄 몰랐네 오늘.

0: 그러니까 저 네.
1: 다음 중 12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0: 누가죠.
1: 네, 누가가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0: 맞아요.
1: 바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0: 그렇습니다.
1: 다데오 바돌로매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12제자가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데오 바돌로매 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1: 네.
0: 네. 우리 6517번님 네. 잘 들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1: 왜 또 이거는 머리를 쓰시네.
0: 네.
1: 자, 2번 5대 제사 가운데 곡물로 하는 제사 소제입니다. 소제.
0: 소제.
1: 네. 네. 그다음에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이탈리아 부대 지휘관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네. 고넬료.
0: 고넬료죠. 고넬료.
1: 네.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한 사람. 기드온과 300용사 네. 기드온입니다.
0: 기드온이죠. 네,
1: 기도원 아니고 네. 그래서 결론은 답은 맞아요. 소고기.
0: 소고기 정답이고요. 네. 3번
1: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아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그랬어야.
0: 네 맞습니다.
1: 여러분 실은 쉽죠. 너 나아라라고 해서 나왔으면 실은 의심받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땅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죠.
0: 맞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럼요. 가가 네. 정답입니다.
1: 니는 네 죄를 용서 받아불었어야.
0: 받아불었어야. 네. 너가 다 나섰어야가 네. 아니고.
1: 어떤 분이 네. 구수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 여기 본토 발음입니다.
0: 구수합니다.
1: 네, 이 동네에서만 거의 네. 자랐죠.
0: 8609번님 네. 오늘 듣는데 열중하려고 했더니 네. 힘을 내서 문자 네. 한번 보내봅니다 네. 하시면서 3번은 압력밥솥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못 들으셨대요.
1: 네.
0: 아, 왜 또 하필 그때 돌아갔냐.
1: 그때만 또 압력밥솥 소리를 아, 들어버렸구만.
0: 어째 네. 그랬다냐.
1: 듣는데 열중하려 그러니까 네. 그 소리가 들렸네.
0: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생각보다 네네네. 그 오답이 많아가지고 제가
1: 오답도 많고.
0: 조금 당황스럽긴 네. 한데 여러분 제가 잘 살펴보고 네. 여러분들께 선물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수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답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면서 선물 잘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찬양은 좋으신 하나님 함께 듣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묻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징조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분명하게 알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옳은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많은 징조와 예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징조가 매일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곧 재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기다렸던 재림의 소망 자체를 신화나 순진한 믿음으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의 약속에 대해 결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 5분의 1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한 분량이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재판자리에서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담대히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여러 징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계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계시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이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기대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들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 관련 시설이 있는 아랍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인가? 2022년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러시아 대 서방의 전쟁으로 격화하면서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자 2022년 10월에 푸틴은 전술 핵 미사일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아마겟돈이 온다고 푸틴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도 핵무기로 반격하겠다면서 성경에 예언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 핵무기 보유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고조되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첨예화되었으며 군비 증강이나 에너지 확보 경쟁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전쟁은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사건들을 단순한 뉴스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0: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일을 결정하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을 알고 안전한 장소로 피했습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남풍이 불어오면 심히 더울 것을 알고 일을 나갈 때 시원한 복장을 하고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상을 잘 분별하고 옳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 역사 가운데이만 중요한 시대는 깨닫지 못하였고 그러기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세상살이는 빠삭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중요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알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옳은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며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 염려와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왕,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방송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빛골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워싱턴 케네디 센터 공연, 호주 타운홀 공연, 다니엘 기도회 초청 공연 등을 진행한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남광주노회 장로회 연합회 2026 전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로에 위치한 송정소망교회입니다. 강사는 신길교회 유충구 장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106-9165번 010-5106-916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예수 아카데미가 구약신학자 왕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니엘과 묵시문학의 세계를 주제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성결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국에 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에서는 제18회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장소는 첨단신용 빛고을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쌍날개 진동비행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가는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게임, 선물 추첨 시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51국에 5437번, 062-251-5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곡중앙교회에서는 말씀에서 복음으로를 주제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6일 오후 5시 40분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일곡중앙교회입니다. 티켓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티켓 링크는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곡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피아워십 초청집회 광고 영상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입장은 5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2국에 1441번, 062-572-14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부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광주 아무루 합창단과 플루티스트 나리, 빅맨 싱어즈가 출연하며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 남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52국에 9191번, 062-352-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부흥사협의회 9차 연합대성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남경산 기도원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010-8479-2006번, 010-8479-20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광주 동지방회 전도부에서는 전도 전문가 정상용 목사님을 강사로 아파트 전도 핵심 1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중앙선결교회입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와 중식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

010-3165-9975번, 010-3165-99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룻기서였습니다. 룻기는 그 이름처럼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룻기 묵상이 마무리되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이 가정은 모든 것을 잃은 가정이었습니다. 흉년을 떠나 고향을 떠났습니다. 먹고 살자고 떠난 이곳에서 남편을 먼저 잃었고 뒤이어서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완전히 텅 빈 가정, 이 가정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를 묵상을 다 끝냈기에 룻기의 결말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절망의 밑바닥에 있었던 이 가정이 잔치와 축하와 칭찬을 받는 가정으로 되어가고 죽음과 흉년으로 시작한 이 가정은 생명과 잔치를 벌이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지역의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녀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 만들어졌고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맥추절 때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나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이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낳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지도자 다윗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셨고 이 가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장은 그 회복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텅 비었던 한 가정이 어떻게 가장 유명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 이 가정의 달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조이 콘서트 우리 전도 발대식을 맞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가정.
2: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가정을 일어나게 한 시작, 다시 회복의 자리

돌아오게 만든 시작은 다름 아닌 나오미의 귀에 들려진 한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압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모압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만 먼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멀리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들의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끝과 같았습니다. 그 땅에 살았던 여인,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던 한 여인의 귀에 다시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땅꽃이 땅끝이라 여겨지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찾아왔든지, 나오미가 살던 동네에 방문을 했든지, 어쩌면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나오미를 찾아왔든지, 그리고 그때서야 나오미의 마음이 열렸든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누군가의 귀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우리 주변에는 이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빈 사람들, 그 속은 겉은 웃고 있지만 그 속은 울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나 그 안에는 생기가 완전히 메말라버린 가정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가정들,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가정들, 이러한 모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계시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과 충만한 생명이 있다는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을 조금 돌려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들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전도사일 때 사역했던 교회의 장로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근황을 나누시던 중에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혹시 그 친구를 기억하시느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도사 시절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있던 초등학생이 이제 대학 청년이 되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 방황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보니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교회 불평, 목회자와 리더십에 대한 비난, 조금 전까지 웃고 헤어진 성도들에 대한 험담,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님이 하시는 대화를,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자라다 보니 이 친구의 마음에 굳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투성이구나.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저런 데를 내가
왜 가야 할까요?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에 완전한 핑계거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제 다 크고 나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인데 아예 교회와는 손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나누는 대화가 자기 자식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로부터 내 아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아이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구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서로를 품고 격려하며 섬기는 곳이구나. 내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는 나의 언어들이 교회를 향한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내 언어들이 내 아이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기도 하고 멀리 떠나게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룻은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룻기의 1장을 보면서 나오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집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친딸도 아닙니다. 이제 남편도 없고 이제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된다고 자유를 주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오히려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물려줄 유산도 없다. 너희들을 다시 결혼시킬 아들도 없다. 아무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텅 빈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들은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에 나오미만 바라보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통해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보면 룻이 본 것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은 나오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다 깨어진 채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룻은 보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 회복하니 나오미는 다 가진 것처럼 며느리들을 힘있게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어머니의 그 담대함, 자신감 그 모습 속에서 룻은 나오미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 깨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을 붙드는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나를 회복시키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룻에게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0: 말씀드립니다.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의 귀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게 하는 일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귀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룻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소식이 들렸을 때 텅 빈 인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오미와 같은 가정들,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또 한 방향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일으킬 복된 소식,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일으킬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가정. 오늘 본문에서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룻의 결단이 어떤 결단인지 그 표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 16, 18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2: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0: 룻기 1장에 보시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한 번만이 아닌 여러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잘 살아라 라고 그 여러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의상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를 따라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험난하고 막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신명기 23장 읽으셨던 것처럼 모압인들을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자기를 지켜줄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얼마나 차별을 당할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할지, 더군다나 그때는 사사시대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신앙도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도 다 무너졌던 그 시대에 젊은 이방 여인 과부가 유대 땅으로 들어와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4절에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부둥켜 안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하고 18절에서는 굳게 결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계산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는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붙들미, 나오미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선택이 결국 룻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룻기 2장에서 룻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0: 이 말씀 보시면 룻의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직접 갚아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동,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것,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붙들고 있던 그때 영적으로는 지금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도 룻을 붙들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복음서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바다 위를 걸어서 당신께로 좀 가보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었지만 얼마 못 가다가 다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풍랑을 일으키는 엄청난 바람이 베드로에게 불 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1절 좀 띄워주시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외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 믿음 작아. 믿음 클 때까지 내가 너 안 붙들어 줄 거야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만 생각하는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신 그때 풍랑이 그친 것이 아니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붙들으셨을 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파도는 거세게 일렁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다시 물 위로 세우셨습니다. 배까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붙들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그 배까지 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올 때 헤엄쳐서 간 것도 아니고 허우적거리면서 간 것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바람이 무서워서 물에 빠지지만 이제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그는 배까지 물 위를 걸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셔야,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바람과 물결치는 바다도 능히 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룻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로 덮으시고 그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붙드심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 자유롭고 충만하며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0: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가정.
0: 예,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조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꼭 기억되는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 룻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갑니다.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고백은 단순한 입발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많은 헌신과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룻뿐만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연륜과 지혜를 가진 그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룻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룻 같은 며느리가 없다고,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나오미가 내는 이 칭찬의 소문들이 결국 룻과 나중에 결혼하게 될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 칭찬의 소문으로 룻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은 어떠십니까?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떠셨습니까? 어릴 때는 마냥 이쁘죠. 근데 사춘기 되면 이제 우리는 자녀와 헤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오죽하면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갖다 바쳤어요. 이삭이 그때 사춘기 나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깊이 보기도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크고 작은 자기 부인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의 갈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텅 빈 가정이었지만 복음 앞에 다시 일어서는 가정,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가정, 바로 이러한 회복의 시작과 역전의 시작이, 이런 회복이 5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밭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1에 5449번 세박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00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딸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주님의 사랑으로 원하는 곳 취업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취업 준비생 많으시잖아요. 또 은퇴를 해도 우리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곳에 방송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1001번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신청 찬양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컨트리풍의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눌까요? 3664번님께서 이 시간 저녁 먹고 쪽파 까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는데요. 와,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찬양 바로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9번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대구이신데 하루속히 귀한 목자가 오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우리가 섬길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또 다양한 사연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20번님이 생일을 맞아 보내주신 신청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 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 예수님의 변형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잘 나타내는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지요. 저는 아직도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어떻게 제가 택함을 받았는지 의아합니다. 저는 줄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깨우침을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도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많은 군중이 몰렸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예수님께서 사심없이 아픈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먼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볼게요. 그날 우린 오랜만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피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출국 그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의 사역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우셨지요.

0: 어휴, 아, 이 좋은 냄새는 뭐지? 아, 안드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1: 아, 베드로 형, 예수님이 치유하신 분이 고기를 갖다 주셨거든. 거의 다 돼가.
0: 예수님을 깨우기는 싫지만 휴식만큼 음식도 필요하시니까 역시 깨워야 되겠지? 저, 선생님, 안드레가 음식이 거의 다 됐다는데 오셔서 드시고 난 다음에 쉬시죠.
2: 아, 배고팠는데 고맙다, 베드로.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안드레. 아버지, 이 음식과 안드레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제게 맡기신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0: 가끔은 이렇게 군중을 피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끝이 없고 예수님은 늘 주시기만 하시잖아요.
2: 난 길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 가난한 자에겐 위로를, 소망이 없는 자에겐 소망을 주러 왔단다. 너희가 듣기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1: 어떤 이들은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3: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틀림없다고 하더라고요.
1: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2: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 내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곧 예루살렘에 갈 텐데 내 아버지께서 때가 이르면 그들에게 친히 알려주실 터이니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 예수님, 예루살렘에 꼭 가셔야 하나요? 제가 듣기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던데.
2: 모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0: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2: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0: 예수님의 말씀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몇 분 후엔 저를 사단이라고 부르셨기에 헷갈리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바로 믿음, 예배,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 이젠 아버지가 왜 날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고난을 함께 나누며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0: 주님, 우린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나사렛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상 말하던 메시아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이루는 많은 기적들을 봤고 사랑, 평화, 그리고 소망에 대한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많은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0: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리스도시란 고백을 한 지 6일 후에 저를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1: 조금만 더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이 산을 타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2: 난 이렇게 높은 산은 처음이야. 베드로, 여기 와본 적 있어?
1: 아니 요한, 나도 처음이야. 아유, 이거 더 천천히 가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2: 야고보, 저 위를 좀 봐봐. 요단강이 보여.
3: 베드로, 요한, 저기 봐봐. 예수님을 좀 보라고.
4: 응?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나도 모르겠어. 저런 걸 처음 보는 걸. 갈수록 예수님한테 빛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
3: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1: 자자자자, 이 손가락으로 빛을 가리고 손가락 사이로 봐봐.
3: 예수님 얼굴이 태양같이 밝아. 근데 누구랑 같이 계시는데?
1: 그래, 두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가만히.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3: 뭐라고 하는지 좀 들려?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야?
1: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모세 같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 같은데.
3: 모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어디로 가셨는지 갑자기 안 보여. 이 구름은 어디서 온 거야?
5: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0: 예수님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시는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저는 예수님과 거룩한 자들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1: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님, 처음 만난 순간부터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지만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뵈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 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이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1: 주님이야말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신데 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3: 네, 예수님. 왜 꼭 죽어야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5: 와서 좀 앉았구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 것으로 인해 내게 궁금한 것도 많아졌으리라 믿는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전해졌고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와 구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됐다.
4: 모세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5: 맞다. 모세가 내게 주님이라 한 것은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린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지. 난 이 율법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해 온 것이란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지만 용서하진 못하기 때문이지.
1: 그럼 예수님, 엘리야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건가요?
5: 베드로야, 너도 알다시피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단다.
1: 예,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계속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거군요.

0: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1: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도다.
2: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도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3: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4: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죄를 범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인 건 이해한다. 나에게도 가끔 힘든 사실이기도 하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기록하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지만 언제나 소망은 있단다. 그가 그 희를 보게 되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4: 주님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고맙다, 베드로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좋은 소식이 있단다. 그들은 날 죽이겠지만 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다.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
2: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믿습니다.
0: 예, 주님, 저도 믿습니다.
5: 저도요, 주님.
1: 너희는 오늘 이 산에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나를 통해 영생의 증거를 보았단다. 죽은 후에도 삶은 영원히 이어지지. 자, 이젠 맡겨진 사역을 하러 내려가자꾸나.
6: 한 번은 우리 열두 제자들 중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해 언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3: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무슨 일이냐, 야고보?
3: 도마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에선 제자들 중 누가 더 큰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1: 야고보야, 저기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봐라.
3: 아, 예, 주님. 자, 아, 저로 와봐.
7: 아, 야고보 뭐 하는 거야? 자, 얘들아, 그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자, 저쪽으로 가서 놀아.
1: 에? 내가 오라고 한 것이다, 베드로. 얘들아, 괜찮으니 더 가까이 오렴. 그래, 넌 이름이 뭐니?
8: 스테반입니다.
1: 너는 이름이 뭐니?
9: 마리아입니다.
1: 오호, 내가 참 좋아하는 이름이구나. 우리 어머니도 마리아이신데.
7: 이제 아이들을 데려갈까요, 주님?
1: 아니. 아이들은 나와 남아있어도 된다. 내가 중요한 사실을 말할 테니 너희들은 잘 듣도록 해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0: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1: 예수님을 섬기고 보호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저는 예수님을 돕고자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나선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셨지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도 보았고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몇천 명을 먹이신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서, 사랑, 은혜 그리고 인내심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케 했죠. 그가 행한 많은 기적들은 세상의 물리 법칙을 깼고 그의 용서와 은혜는 인류의 도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지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선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아들 대신에 바칠 어린 양을 주시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오래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저를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엔 다시 살아난 나사로란 제목으로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는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 예수님의 변형 출연 서령범, 홍영란,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선은혜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장대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과 시작 전에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작가 헬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자기 개발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을 보내는 습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과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의 생활 습관, 즉 자신만의 루틴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벽 기도에서 그리고 새벽 묵상에서 미라클 모닝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우리의 새벽을 아름답게 깨우곤 했었지요. 새벽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은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닌가.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한 Power of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곤 합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덴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환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Kiss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온 그런 대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고집 세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참 그 대단한 일이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바꾸고 싶게 만드는 혹은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나요?

0: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년에 몸이 안 좋아 약도 안 듣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보살폈는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방향이 이뤄 1982년 정부의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탈무드엔 바다에서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값이 한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날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인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가정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요. 스승님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한 거겠죠. 내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덕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정필립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바다에 아버지와 스승이 빠졌다. 어느 분을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스승님이 얼마나 큰 유익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저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혹시 존함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교자 선자 쓰신 이교선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성함을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적으시면서 교선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교육한다 라는 뜻도 되고 잘 가르친다 라는 뜻도 된단다 라면서 뜻을 풀이해 주셨던 것으로 첫 소개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가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승님이시구나 라고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우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스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받았던 감동과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스승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김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님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안부 인사 또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해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참된 스승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삼행의 길을 걸어가는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김영경 작가는 그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타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잃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분의 옆에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깊은 소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홍성이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For Him의 The Love of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이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그 안에나 거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또 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저 북녘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몰래 고발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믿고 또 속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북녘의 주민들 가족들을 놓고 오늘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된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관계인데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은 적대시하고 또 대립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며 또 참된 주님의 그 은혜를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찬양들, 또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북녘의 복음화와 그리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드라마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송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꼭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십시오.

0: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1: 아, 어서 와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요?
0: 네.
1: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식당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아주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60위안씩 주고 있어요.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어는 할 줄 알아요? 우리는 한인 식당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도 오거든요.
0: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1: 우리가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집은 어디예요?
0: 저 멀리 진저우 시골에서.
1: 그럼 여기 직원 두 명 지내고 있는 방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0: 고맙습니다.
1: 아, 이름은 뭐죠?
0: 아, 저 샛별입니다. 김샛별.
1: 예쁜 이름이네요. 샛별 씨,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2: 여기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0: 네, 된장찌개 2인분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2: 저, 혹시 아가씨, 조선족이에요?
0: 네? 아, 예, 그런데요.
2: 아, 요새 탈북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저, 우리가 탈북자들 남한으로 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거든. 혹시 주변에 탈북해서 한국에 가려는 아가씨 알면 좀 알려줘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예예. 아까 저 헌칠한 손님이 뭐라고 하든?
0: 남조선 가려는 여자 알면 알켜달라던데요. 다큐문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3: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한국에 갈 수 있으면.
0: 그게 뭐가 부러운 일입니까?
3: 당연하지.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삐까뻔쩍하잖아. 게다가 탈북자들은 여기서 신분증 없어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걸?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 지난주에도 공안 단속 걸려서 내 알던 친구 하나도 붙잡혀 갔다는데 너무 안 됐지.
0: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진짜인가?
3: 너 진짜 몰랐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몰랐다고?
0: 아닙니다. 저기 손님이 보랍니다. 네, 손님. 원수라 했던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볼까? 돈도 주고 집도 준다잖아. 아니야. 저건 함정일 수도 있어.

0: 엄마, 저 은경입니다.
1: 아니, 은경아, 아이고, 니 잘 지내고 있었니?
0: 엄마, 저 여기 선양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2원씩 벌고 있습니다. 내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엄마 데리러 가겠습니다.
1: 아유, 은경아, 아유, 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0: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엄마 없이 제가 어째 행복합니까? 저 우리 엄마 만나고 또 민호랑 아버지도 꼭 데리고 올 겁니다.
1: 그래, 은경아. 밥 잘 먹고 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된다.
0: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2: 어디 가시냐?
1: 엄마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0: 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구하러 가겠습니다.
3: 샛별 씨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손님들도 더 늘고 싹싹한 샛별 씨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0: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잘꽃도 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3: 샛별 씨가 잘해줘서 우리 매상도 늘었는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0: 에? 보너스라고요?
3: 아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샛별 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자, 받아요.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런 부탁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사나흘 정도 친저우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3: 그래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4: 야, 이 갓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5: 어? 예, 도둑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니네 5천이 안 주고 사왔는데 너는 도망쳐버리고 네 엄마는 공안에 붙잡혀서 북조선에 잡혀가고 내 돈 내놔!
0: 공안에 붙잡혀갔다고요?
4: 지난주인가 누가 신고해서 공안이 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처음부터 니네 같은 것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5: 그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벌받아야지. 밥 먹여줘, 집에서 재워줘,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야, 너 내 돈 얼른 갚아. 5천 위안에다가 그동안 니랑 니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것까지 더해서.
0: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순처럼 부리고서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북송되는데 지금 걱정도 안 합니까?
4: 뭐? 머슴? 야, 너도 공안 불러줄 테니까 네 엄마하고 감옥 가서 살아봐.
0: 저는 당신들 같은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겁니다.
4: 뭐?
5: 야! 이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4: 야! 당신아 들어와! 야! 야!

엄마가 폭성됐다고? 어디로 간 거야? 별님아, 너는 알고 있지? 우리 엄마 무사한 거 맞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 내 동생 민호는 잘 지내고 있지? 도대체 왜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란 공습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종파 갈등과 지역 대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 공안이 일부 탈북민들을 협조자로 포섭해 한국행 브로커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서 무인 전투 체계와 해상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 150,000석을 매진시키며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강풍 상황에서 즉각 복행을 결정해 사고를 막으며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통화하며 빠르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와 무역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대거 동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최근 관세와 안보, 첨단 기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와 경제협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내 목표물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보복 차원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지난달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란의 공습으로 금융과 관광, 항공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후 이란을 자국체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적발됐고 바레인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간첩조직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전쟁과 지역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됐고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지역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 상황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일 휴전 종료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교전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가정한 도상훈련 결과를 공개하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3 도상훈련에서 북한이 서해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 군함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군의 보복 공습 이후 북한이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즉각 전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전면 핵전쟁보다 이런 제한적 핵공격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도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공격과 한미연합군의 제한적 핵 반격,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쳐 결국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미 양국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런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실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공안의 지시를 받아 한국행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협조자로 활용해 실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 탈북민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안은 일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과 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 탈북민은 공안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한국행 탈북민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송이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부쿠 레슈티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16에 참가해 무인 전투체계 기술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가 대규모 지상군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르파와 무인 소방 로봇, 다족 보행 로봇 등을 공개하며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무인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과 그룬트, 테미스 K를 전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 맞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화 측은 전시회 개막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인체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LIG DNA는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을, 한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전투함과 차세대 기뢰 제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전선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K방산의 유럽 확장 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중남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데이터 집계 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 첫 주 전 세계에서 7억 건이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이 BTS 음악 청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멕시코 시티 공연은 사흘 동안 15만 석이 모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며 뜨거운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수만 명의 팬들이 광장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BTS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중남미 시장이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스페인어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즉시 복행을 결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한 항공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도중 강한 돌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고어라운드, 즉 복행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흔들림이 이어졌지만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넘어질 것 같았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대단했다, 고어라운드는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자성은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5도, 진남포 14도, 강계 12도, 자성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28도, 진남포 자성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5도, 해주 14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29도, 해주와 개성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경북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 12도, 함흥 10도, 청진과 웅기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웅기 16도, 함흥과 원산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깊은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백한 시편 저자의 22편에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했고요.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였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시편 2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후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그들이 믿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믿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덕이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조롱하되 입술을 빗죽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받은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께서 나를 내 어미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니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두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사역자 나무인의 목소리로 찬송했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금 올려드린 이 찬송을 연주 찬송으로 피아노 연주로 한 번 더 함께하고요. 찬양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천당 가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꼭 천당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네 가보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천당에 못 갈 줄 알았는데

0: 수 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대로 그대로 키우는 게 좋죠. 너무 빨리 키워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질 않고 빨리빨리 키워서 어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첫아들을 출산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여보 여보, 빨리 대백화사전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기 아들 빨리 백화사전 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뭐를 뭐를 옆에 집에다가 저길 하라고 그러고. 야, 대형 사전 안 본 사람도 크게 될 수 있고 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미국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걸어가는데 소년 네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것은 네 번째 소년 중에 하나로 가르치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활 축하 편지였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 넷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몇십 년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때 편지가 왔는데, 다 큰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에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린이 CCN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척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오늘 하루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숨은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크고 영원한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 그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38년이나 오래 앓던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나의 무릎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 교회 찬양대와 탈북민 합창단에 다닐 때에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선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대전에 와서도 탈북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기에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한 요양원에 취직한 뒤 한 달도 못 되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던 우울증 환자가 기회를 타서 요양원에서 도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이 발칵 뒤집히어 어르신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요양원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에 있는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산에 가서 부대밭을 일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부대밭 농사를 못하게 되면 자살하려고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돈을 내어 돌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요양원에 입소해서 침대를 하나 들여놓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 감퇴로 인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저를 탈북민 성경통독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우지에 없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이 속히 드리울 줄을 믿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은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명씩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

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산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른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0: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평양과 부산, 광주, 목포, 포항이 15도, 대전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과 대구가 13도, 강계 12도, 함흥이 10도, 해산과 청진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구가 30도, 대구와 광주가 29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28도, 해산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6도, 강릉과 여수가 25도, 신의주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3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또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 모든 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사랑의 하루, 감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N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통합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주님, 꽃피는 봄 지난밤에도 깊이 잠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인생의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가는 학생도 있겠고 직장을 가는 우리 동료들이 있을 것인데 목적한 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주 안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보행하고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상처받거나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람과 기쁨이 있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다가 언젠가 명예스럽게 주님 만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막힌담을 허물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0: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북땅과 저 멀리 북방대륙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강수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길을 만납니다. 어떤 길은 탄탄대로처럼 매끄럽지만 어떤 길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끊어지기도 합니다. 질병의 벽, 가난의 벽, 관계의 벽,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벽 앞에 설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가?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끊어진 곳을 잇는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는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쌓아올린 혹은 세상이 강요한 거대한 성벽 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담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타는 듯한 열기 때문에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그녀는 이 뜨거운 고독의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이 겪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분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세 가지 담장 속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담입니다. 다섯 번의 이혼이라는 과거는 그녀를 대인 기피라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담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수치심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담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영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잔인하게 들리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처를 헤집는 폭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거룩한 수술이었습니다. 곪은 고름을 짜내야 새살이 돋듯 주님은 여인이 오랫동안 감추어온 수치심의 근원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 주님은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깨어진 진실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 속에서부터 회복의 길을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숨기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그 아픔을 당신 앞에 정직하게 꺼내어 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여인은 당황하여 화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깊은 정오의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그녀는 해묵은 종교적 논쟁을 꺼내놓고 그 뒤에 자신을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장소와 형식이라는 낮은 담장을 단번에 허무시고 하나님께 직접 닿는 영원한 길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 푸뉴마는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맞닿는 인격적인 소통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알레테이아는 감추지 않는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실상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 앞에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행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북녘 땅의 지하에서 혹은 외로운 타국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영이 주님을 향하고 정직하게 엎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주님은 제도와 전통의 담을 뚫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들어가는 영적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는 28절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피해 도망쳤던 우물가의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두려워했던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용납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세상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가 버려둔 물동이는 그녀의 생존 도구이자 과거의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낡은 물동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은 피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할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녀의 외침은 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마리아 온 동네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닦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죽는다라고 매달리는 경제적 집착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입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 메이커 되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에게로 나오는

0: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립의 성벽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 낡은 물동이를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내신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나 자신과의 정직한 화해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막혔던 통로가 열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달려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막힌담을 허물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4장, 새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통합찬송가 414장, 새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라고 해요.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쫓아갔고 25절에 보니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하여 작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브넬이 26절에 보니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해요. 사실상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동족 상쟁의 참혹한 일의 책임이 형제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이 맹렬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요압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이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죠?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족을 운운하며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모든 전쟁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나요? 요압도 아브넬과 다를 바가 없어요.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아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하지 않아요? 요압은 이 전쟁의 책임이 먼저 전쟁을 제안한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나팔을 불어 휴전을 선포합니다. 아브넬과 그 추종자들은 밤을 새워 자기들의 처소인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과 그 추종자들도 밤을 새워 자기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30절과 31절에 보니 다윗의 신복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 결과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싸울 때는 몰라요. 그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바람피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외치면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람피우도록 외롭게 한 당신 때문이야 를 외칩니다. 그 통에 내 옆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비록 다음날 전쟁을 그쳐 각자 돌아가더라도 이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때문이야 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원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쟁으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둘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나고서 양측의 피해만을 놓고 보면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감안하면 용장 아사헬을 잃었으니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양측의 전사자 중 각기 12명은 기브온 연못에서 일제히 죽었어요. 거기서 소년들이 죽은 후에 시작된 본격적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7명이 전사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48명이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된 두 집안 싸움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해요. 그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겨서 강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이는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의 조건들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대적인 사울의 집안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까닭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라를 더 중요히 생각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집안까지 껴안은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사울 집안까지 다 껴안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고 복수하려 들지요. 내가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이는 사울의 집안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까지 다들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다윗은 어떤가요? 수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기는 데만 집중하나요? 내 옆 사람도 돌아보나요? 내 시간과 물질을 이타적으로 쓰며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던 모습을 회개하며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 주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제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실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임원이었던 저는 학예회 사회를

0: 맡은 적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행사 당일까지 초긴장 상태로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부담과 욕심은 결국 실수로 이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안해서 함께 사회를 보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 욕심이 만든 결과인데도 비겁하게 친구를 탓한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은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동생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것도 참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내며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도 혈기를 내며 서로를 죽이려고 무의미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결국 30절, 3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저도 혈기와 고집을 내세우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제가 잘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동생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화를 내게 되더라도 빨리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며 패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울부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기에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하여 간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 때문이야 외치며 책임을 전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곁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기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를 외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끝없이 고백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번에 강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점점 강하여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 쓰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쓰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쓰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쓰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요. 오늘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승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스승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간호사는 구해야 할 생명이 있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며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관찰해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독일군에게 붙잡혀 의료 중립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전날 밤 간호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비록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병사를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숭고했던 그녀의 삶은 인도주의에 귀감이 됐고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는 위대한 간호사였던 그녀의 이름을 딴 에디트 카벨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매일 나를 향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테너 이문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을 본문으로 별빛처럼 영롱한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소박한 은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시인께서 노래하는 어머니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들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머니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뜻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이 어머니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봐주며 끝내 너는 예쁘다,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평소 강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병석에 누워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단한 격언도 아니었고 영웅 호걸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이었다고, 그리고 힘들 때 애썼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회상하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자체 그 하나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눈물 흘린 기도가 숨어 있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세상에 나가 길을 잃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륜지 큰 도라고 믿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처칠이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내각의 수당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내므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신문 일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최고조에 달한 그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처칠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냈습니다.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 다 유명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적인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회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네로의 황제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는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일찍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에 시켜놨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이고 결국은 그 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니카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의 모든 젊은 생활을 유리방황하며 보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의 모든 한 가지 공통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알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아홉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하나님 이 아홉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키워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표정으로 어젯밤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그 표정들을 다 지우고 아이들에게 기쁜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자녀로 키워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세상에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내 신앙의 원적지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어떤 사모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길러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1993년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당원이자 기회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대학살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중 한탕을 노리고 폴란드로 온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 간부들과 인맥을 쌓고 유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그릇 공장을 세우고 큰 돈을 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오직 이웃만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유태인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 수용소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기에 결심하고 수용소 소장 아몬 괴트에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숙련공이라며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쉰들러 리스트, 그가 작성한 명단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유대인들을 지키며 보호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폐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이미 언급한 대로 1,100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는 장면,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갖다 주는데 반지 안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이 반지를 손에 받은 쉰들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지 왜 팔지 않았는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나치 핀 뗍니다. 그 핀, 이 핀을 팔았더라면 두 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양복에 달린 이 핀까지 빼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오열하며 나타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쉰들러에게 사과를 하고 한편 감사하고 위로를 들으며 진솔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건져낸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일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많은 재물과 물질들이 허망하게 불타는 것을 내려다볼 날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 찢으며
후회하고

고 한탄스러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인생이 있습니다. 밤하늘 영롱하게 별빛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캄캄하게 칙칙한 인생이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일백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의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백세 종착역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밝고 빛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눈부신 빛과 같은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말이 뭐죠?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고 하였는데 지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책을 안 쓴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 끝까지 네가 안 쓰나 보자.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쓰지 않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한 50권, 100권 내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은 왜 많이 공부하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다고 재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얻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무 집념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워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참된 은총과 참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을 때, 지식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좋아,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거의 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옳은 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귀의하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가 참 의인이고 예수님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진리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짓 없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판명된 것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장으로 됐습니다. 그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하라. 뭐 하라고?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 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2절. 방금 우리가 5절 읽었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명예를 많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도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전도가. 그렇죠? 아,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날 5번, 6번밖에 못 드려요. 잘 되면 10번, 20번.

0: 드려야지. 전도 잘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명 잘하고 내가 예화 잘 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신이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꿈을 꾸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새날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과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누게 될 모든 대화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저녁까지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동안 이들의 가정도 바른 신앙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 발걸음,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도 많고 장애도 많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

마음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키와 성품, 인격과 영성이 조화롭게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 학교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른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스승의 날 가르치는 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우리의 목사님, 또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셀 리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눈물의 기도, 그 헌신, 하늘에 보석이 되어 돌아올 줄 믿고요. 또 현장 교직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내일 한 친구의 거대한 믿음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의 내용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것이래요. 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 울어주는 한 사람의 기도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지금 문자 메시지로도 오늘 이 기도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훈, 여러분의 열정 속으로 찾아가셔서 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내용들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10분 이상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9003님, 저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교수님들께 오늘 감사 인사 카톡과 이메일 한 통을 보내야겠습니다. 안예화 피아노 선생님, 장하경 교수님, 류한호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윤성연 교수님, 최병진 지도 교수님. 엄청 많으신데요? 이야, 스승의 날. 오늘 복된 또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해 주시고, 우리 9539-8918-9520님 외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526님, 피디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야, 이번 보이스 간증 이벤트 선물을 제가 이렇게 받을 줄이야. 제가 몰랐는데, 참, 이렇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526님,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인간 수업도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도 은혜로운 또 찬양들, 또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특별히 어저께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귀한 칼럼이 있었고요. 미소의 힘, 그 영상 보시면 미소가 나오는데 어저께 그 영상 못 받아보셨으면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찬송가 메들리 예수로 나의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난주는 네. 어버이날,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1: 바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정신이 없어요.
0: 아유, 그냥 뭐, 아유, 네. 뭐, 스승님은 늘 있으시죠라고 네. 하고, 오늘 그냥 찬양 들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0: 네. 인간 수업 시간에서도 네.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또 인간 수업까지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희는 이 스승 우리는 다 네. 그동안 이 스승님을 만나오지 않았나
1: 그렇죠.
0: 생각이 들어요.
1: 네, 우리가 살면서 스승은 직접적 스승이 있고 간접적 스승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직접적 스승은 내가 삶 속에서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분 그렇죠, 선생님이나 그렇죠. 선배나 이런 분들이 스승이고 예. 또 독서를 통해서 책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스승이 있고 아마 반반씩일 겁니다.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사람 또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 이런 거거든요.
0: 저는 박사님 질문하고 싶은 네. 게 혹시 박사님의 인생의 항로 중에 네.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 한번 계시나요?
1: 제가 학문적으로는 이제 닥터 로저 스펠리 박사의 두뇌 분할뇌 이론이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완전히 뇌에 꽂혀서 뇌를 지금까지 오게 된
0: 뇌과학자로 예.
1: 지금까지 뇌과학자로 오게 된 그 계기는 바로 그 방향을 제시됐던 그 로저 스펠리 박사의 두뇌 분할뇌 이론입니다.
0: 네. 그분은 네. 이 마음을 아시나요?
1: 그분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999년도에 예. 제가 두뇌 이야기, 브레인 스토리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썼어요. 300페이지 두꺼운. 그 책의 표지 모델로 로저 스펠리 박사의 얼굴을 제가 무단으로 썼습니다.
0: 요 또한 네. 박사님도 모르시는데 네. 야, 그만큼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었으면 네. 인생의 그 항로를 바꾸게 된
1: 네, 그런 그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이병희 교장 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고 예.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스승님이 몇 안 계세요. 다 돌아가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좀 건강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글의 중요성. 아이들이 글 쓰는 거를 보면 글만 봐도 얘가 마음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정말 글을 잘 쓰게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모든 아이들이 배꼽 전하고 인사하고 선생님도 뒤에다 인사하면 안 돼. 이렇게 돌아보고 얼굴 보고 인사받고 이런 걸 철저히 시켰던 아주 현장에서 인성 교육과 독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독서 교육을 많이 배우고 했던 그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다 한 분은 인성적으로 한 분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두 분의 저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0: 아, 여러분도 스승이 있으시죠? 아,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영적 스승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당연히 우리 뭐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네네. 그렇지만 네. 또 그 아래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 뭐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셀리더 다 있을 텐데 오늘은요. 근데 저희가 이 스승의 날에 좀 준비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스승, 너무나 좋은 스승. 네.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 스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회 김한배 목사님 영적 스승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주 들으면서 때로는 이게 왜 좀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그분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처럼 제가 힘들 때는 꼭 그 말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김만배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아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내 위치는 아마 50%는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지식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지식을 얻고 그런 분은 책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좌절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 부모는 멀리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가장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세워 주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김한 목사님. 제 영적 멘토 이런 걸 너무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는 아마 어렵고 힘들 때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거였는데 물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간절했어요. 간절이 뭐냐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
0: 만날 때
1: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다는 뭐예요? 간절하다는 거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다 써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걸 갈급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 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때 이 글쓴이가 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0: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마음을 열고 읽지 않고 지식적으로 금을 거가면서 읽는다면은 절대로 그 책 속에서 멘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나 글을 판단할 때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됐다는 게 많이 아쉽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게 또 많이 아쉬워요.
1: 여러분 오늘 이

0: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1%도 담임이나 교사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철저하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근데 자꾸만 나쁜 얘기하면은 일단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날 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부터도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서 일단은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게첫 번째다. 그럼 아이가 어느 곳에서 꽂힐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참 사계절 피는 꽃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같은 경우는 49에 인생의 꽃이 피었거든요.
1: 49이요?
0: 49에. 제가 49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49에 방송을 통해서 확 저를 피워주셨거든요. 꽃을. 그럼 49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슨 꽃일까요?
1: 야, 매워.
0: 겨울은 아닌 것
1: 겨울은 아닌 것
0: 같고,
1: 같고,
0: 또
1: 그러니까요.
0: 가을 뭐 이런.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아, 이렇게 49에도 피는데, 어떤 애는 초등학교부터 맨날 1등만 해. 얘는 아, 꽃이 일찍 폈구나. 우리 아이는 좀 늦게 피겠구나. 그쵸? 좀더 늦게 피겠구나.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모습도 중요하고, 스승 입장에서도 요즘에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스승을 스승으로 안 봐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명으로 정말 행복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행복함 앞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애들이 나를 정말 스승으로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좋은 스승이 없다? 아니에요. 좋은 스승은 참 많은데 좋은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는 애들이 적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좋은 부모가 없지, 좋은 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 자식에게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스승도 많고, 좋은 부모도 많은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적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면 좋은 스승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0: 네.
1: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0: 네.
1: 어떻게 해야 그럼 할수
0: 그러면
1: 있어요, 쉽게?
0: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처음 갈 때부터 그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부터 아이들이 온엄마들 신경을 쓰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는 이건 이미 누구의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이 이미 돼 있어요. 부모가 중간에서 교사와 아이 역할을 어떤 식으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다른 애만 이뻐 너는 안 이뻐 안 되냐? 내가 내일 가서 가만 안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아이 듣는 데서 혹시 뭐 니네 선생님 어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아이는 마음이 다치죠.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야. 마음이 열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볼때 우리 김만배 목사님은 100%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아닌데 좋은 점은 이렇게 보이고 나쁜 점은 요만하게 보이니까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나쁜 점도 있죠. 근데 누가 무슨 말하면 흘리잖아요. 왜? 요만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누가 역할을 하느냐?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역할만 해주면 얘는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죠.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때 비로소 나도 저런 스승이 돼봐야지. 나도 저런 선생님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우리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게저 커서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1: 아, 그
0: 이게
1: 말을
0: 제일
1: 듣는군요.
0: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 있어서 자기 멘토가 전 앞으로 박사님처럼 이게 제 꿈입니다. 막 이런 애들을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 너 하나가 100명보다 낫다.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네, 그렇게 스승은 그걸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박사님 말씀드리면서요.
0: 네.
1: 우리 스승의 그 가르침을
0: 네.
1: 좀잘 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이 참 중요한데.
0: 네.
1: 실제 이제 우리 저도 현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녀왔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자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야도 딱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자기의 시선에서 봤을 때,
0: 네. 네.
1: 우리 선생님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0: 네.
1: 라고 한 것을 느꼈고
0: 그렇죠.
1: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한번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0: 네.
1: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은 야, 너의 편은 엄마가 아빠잖아. 아, 그랬구나. 막 격하게 공감하면서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0: 그렇죠.
1: 박사님 말씀드리면
0: 네.
1: 요 부분도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0: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은

0: 공부 잘하는 애만 싸고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엄마가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는 선생님은 너를 참 많이 이뻐하는 것 같더라.
1: 아.
0: 엄마는 니네 선생님 믿을만해. 나는 믿어. 한마디 툭 하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교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게 매스컴을 통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1: 예, 예.
0: 저는 스승의 노래 있죠.
1: 스승의 은혜.
0: 이 노래는 스승의 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매일 불러야 돼요.
1: 아.
0: 예를 들어서 트롯을 매일 부를 게 아니라 매일 트롯의 사랑 타령 이런 게 아니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런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면 마음이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얼마큼 불러요? 1년에?
1: 정말 한 번 부르는데 1절만 네. 불러요. 4절까지 안 불러요. 1절만 부르고 다 끝내요. 짧게.
0: 스승의 은혜 한번 가사를 애들 보고요. 써보라고 해봐요. 쓰는 애도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어쩜 이렇게 스승의 은혜를 잘 표현했을까. 애들이 이것만 계속 외워도 4절까지만 노래만 불러도 정말 스승의 은혜를 제대로 알겠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부르고 매일같이 요새 트롯이나 부르고, 그 트롯은 하루에도 10번, 20번 부르면서 이거 한번 부르잖아요. 이게
1: 예.
0: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삶 속에서 스승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우리들처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뭐 고지식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 아이가 그 스승들이 멘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스승의 노래를 한 번씩 부르게 해보라는 거죠. 한 예지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각인을 매일 부르라는 건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미디어. 스승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왜 매일같이 보는 얘가 들어올 틈을 안 주고 가득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스승의 은혜를 넓고 어떻게 아이가 스승을 멘토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아쉬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 뭐 크레파스 뭐 암송에서 이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생님이 좋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타 치는 것도 신기하고 선생님 우리하고 놀아주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청년이었었어요. 대학생이고 청년들이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스승의 자질이 지금으로 보면 무슨 스승의 자질이 있었겠어요. 우리들을 잘 마음을 알고 놀아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이 아주 오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죠.
1: 맞아요.
0: 왜? 처음으로 밖에서 만난 스승이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지만 노래도 율동도 기타도 해주는 이런 선생님이 지금도 저도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는 정말 참으로 좋은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 스승을 스승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뿐이에요.
1: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좀 이 시간 정리하면서 오늘 그 눈을 좀 기르고 싶어요.
0: 네.
1: 그 스승을 스승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할 그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대안학교 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얘들은 두 가지입니다. 친구가 좋거나 선생님이 좋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 얘는 학교 가죠. 공부는 못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 학교는 가죠.
1: 그렇죠.
0: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까? 결국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미운 짓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훈련을 시키면 돼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모 사랑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렇게 10의 1조를 부모를 드리듯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드리는 뭐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말을 마음을 열고, 와, 진짜 그러네? 공감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그게 내가 선생님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선생님의 위상을 올려주고 옛날 우리가 대했던 그런 스승의 은혜, 하늘 같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이 복된 스승의 날 인간 수업 시간으로 같이 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1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준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인간 수업 영상이 참 귀합니다. 맞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이 받은 감동들을 문자 메시지로 막 표현해 주시는데요. 인간 수업 정말 은혜입니다. 6967 4596님 지금 선생님이신데 오늘 당신이 더 은혜를 받으셨대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선생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 또 오늘 오프닝 말씀 교회 학교 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문 있었잖아요.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 탐구센터 등이 교회 출석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를 꼽은 중학생이 32%로

0: 가장 높았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은 2위는 목회자였고 16%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중고생 중 15%가 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청소년의 약 8%는 교회의 친구와 선후배라고 답하여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를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교회를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계속 다닐 것 같다라는 답변은 62%에 그치고 그만 다닐 것 같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38%나 되어 우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2.7%라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민족은 미전도 종족으로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썩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교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우러러보게 하시기 전에 요셉을 삶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먼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하고 품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강했던 청년 다윗은 최악의 교사였던 사울을 통해 자기 속도를 죽이고 하나님 뒤에서 걷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브엘세바를 주시기 전에 그가 수고해서 확보한 두 개의 우물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수고와 땀마저도 흘려보낼 때 비어있는 우리 영혼의 웅덩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시작했고요.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성경 속 인물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았고요.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이고요.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 아름다운 보배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인생의 스승님, 신앙의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은혜도 떠올려보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떠올려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멋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출첵 기다리고 있어요. 출석 체크 단어는 만나고요. 오늘의 말씀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큐티인 큐티 6월분 큐티책이 도착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안내해드리기도 했지만 아직 여유가 있어서 혹시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남겨주세요. 함께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네, 굿모닝. 오늘 아침은 특별한 손님들이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바로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스튜디오가 꽉 차고 화사해졌습니다.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주율님 친구부터 그래도 방송 나왔으니까 예쁜 자기 목소리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12기 주율님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13기 하지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니는 11기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3기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얼굴도 예쁜데 이름도 다 예뻐요. 우리 율림, 지안, 예온, 재은 친구가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 선교단 광주

0: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14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고요? 맞죠?
1: 네.
0: 지금 아침 출근길 또 학교 가는 여러 친구들이 계시고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직접 소개하고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친히 발걸음을 해줬습니다. 먼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을 많이들 알고는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 6학년 13기 하지안 친구가 해주시죠.
2: 저희 합창단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곳이 아니에요. 매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기 연습도 물론이고요. 극동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주에 참여해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는 순회 찬양 사역도 하고 큰 무대에서 멋진 안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공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찬양 선교단이 있잖아요. 우리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특별히 초대받은 교회나 여러 기관들 또 국내외 가릴 곳 없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가서 공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우리 하지안 친구는 특별히 13기면은 이번이 14기 신입단원 모집이잖아요.
2: 네.
0: 지금 1년차 뭐 새내기라고 해야 될까요? 1년 동안 가장 뭔가 경험한 것이 좀 뜨끈뜨끈할 것 같은데 방금 활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줬는데요. 직접 1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어땠어요?
2: 재밌었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하고.
0: 우는 거 아니죠?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재밌었는지 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인지 진솔하게 나눠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재밌었던 것은
0: 네.
2: 이제 마지막에 허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를 더 위로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0: 맞아. 이번 그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 때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예수 사랑하심은 하면서 이렇게 안아드렸던 걸 가장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그런 위로와 사랑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지안 친구에게 지금 집중되면은 더 안 될 것 같, 울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 6학년 11기 예원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이런 합창단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3: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협동심을 배우고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과 책임감을 배웠어요.
0: 그럼 사실 그 학년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교에서 만날 수 없는 친구 동생들을 이렇게 합창단 안에서 또 만나는 거잖아요.
3: 네.
0: 그 사이에서 이제 배려심과 어떤 협동심을 배운다는 거죠.
3: 네.
0: 그럼 좀 더 들어가서
3: 더
0: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배려해야겠다.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함께하는 거를 배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기습 질문에 지금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 이제 무대 위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알지만 무대 뒤편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얼마나 또 연습을 하는지 또 친구들 사이에서 어쨌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또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 제가 연습하다가 안무를 깜빡해가지고 아무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0: 지금 아무쌤 듣고 계실 텐데 네
2: 울컥해가지고 울었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다 이제 좀 위로해 해줬어요.
0: 그랬군요. 아무쌤 들으셔도 되죠. 그래요. 또 그 가운데서 서로 또 위로하고 배워가고 그런 우리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쨌든 합창단의 목적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건 다 마음이 새기고 있잖아요.
2: 네.
0: 실제로 이렇게 찬양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때요?
1: 공연을 하고 나서

0: 능력도 있고 그래서 뭔가 더 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허깅도 있고 정말 예쁜 목소리도 있겠지만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그런 찬양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감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1: 자, 그렇다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했던 계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누가 나눠주시겠어요? 좋아요. 우리 13기 4학년 재은 친구.
0: 그 공연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1: 감동이다. 100점. 그래요. 우리 뭐 율림, 지안, 예원이도 혹시라도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나는 어린이 합창단에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었는지 아니면 선배 단원으로서 앞으로 들어오게 될 신입 친구들에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하는 점이 있다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예원 친구.
2: 아무리 힘들어도 선배 언니 오빠들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니, 오늘 예원이는 언니 오빠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겠는데. 우리 지안이는요? 율림이는요?
3: 지원 계기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제가 가진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1: 그래요. 우리 율림이는요?
0: 저는 3학년 때 조금 공주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합창단이라는 게 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그때 저도 좋다고 한 것 같아요.
1: 좋아요, 좋아요.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지원하지 않았나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합창단원 활동을 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3: 가족들과 못 갔던 호주를 합창단에서 갔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작년에 갔잖아요, 그쵸?
3: 네.
1: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호주 어디를 갔었고 또 가서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 나도 시드니 가고 싶다. 자, 시드니.
3: 시드니에서 네. 공연을 할 때 화려한 조명 속에서 많이 연습을 했던 안무를 보여드릴 때 많은 관객들이 저희에게 아낌없이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해 주셔서 더 기억에 남고 찬양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저도 못 가본 시드니를 우리 지안이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갔습니다. 너무 멋지고 자랑스럽고 그 짧은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큰 걸 느꼈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궁금한데 자 어쨌든 지금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4기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는 구체적인 일정과 어떻게 하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될 수 있는지 꿀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12기 주율님 친구가 한번 나눠주시죠.
0: 일단 오디션 할 때 웃으면서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최고고요. 노래와 춤은 와서 배우는 게 괜찮고 오디션 곡을 외워서 하거나 웃으면서 부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막 문턱이 높을까 봐 막 찬양을 엄청 잘해야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죠 친구들?
0: 네.
1: 네. 지금 혹시라도 음치 박치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미소만 있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율림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빛고울 광주의 복음을 전하는 찬양선교단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14기 신입단원을 모집해서 우리 선배 단원분들을 모시고 짧지만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또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0: 어린이,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신청 안내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또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 062-373-1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긴장해서 좀 더 나누지 못한 부분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또 워싱턴 케네디 센터, 호주 타운홀, 단일 기도회 초청 공연을 진행한 우리 찬양 선교사들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신입단원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래도 오늘 13기 초등학교 4학년 이재은 친구, 11기 6학년 이예온 친구, 13기 6학년 하지안 친구, 12기 5학년 주율님 친구, 4명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갓모닝 식구들이 방송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사 한 번씩 할까요? 우리 율림이부터.
1: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지안이.
2: 합창단 때문에 학교를 빠져야 될 때 이해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0: 우리 예원 친구.
3: 합창단을 하게 해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 미국이나 호주를 갈 때 비행기를 타야 돼가지고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가게 된 게 너무 기뻐요.
0: 우리 재은이.
4: 제가 안무를 부를 때 언니 오빠들이 알려줘가지고 고마워요.
0: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4기 신입단원 모집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참여, 관심 또 홍보 부탁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4명의 친구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14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오디션은 5월 25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데요.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 또 다양한 궁금증 문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샵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062-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합 창단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갓모닝 오늘은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금요일,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도당하지 않고 어동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주님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섬기는 자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여정에 주께서 복주셔서 열매가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더 도와주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힘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성전에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년 5월이 되면은 어버이날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 어버이날이 되면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효도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시대에 참 어색하고 때로는 무거운 숙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87세 된 어머님이 계십니다. 24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넘어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그래서 사지 두 발 양쪽 팔 쇠가 박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남으로서 살아계신 어머님을 더 편히 모시지 못한 것이 언제나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셔다 두고 찾아가지 않는 자녀들의 이야기, 유산 문제로 법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간끼리 싸우는 이런 이야기, 이런 비극적인 뉴스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부모의 늙음과 부모의 약함은 귀찮은 짐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의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성경에 물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기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인간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은 잠언 23장은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눈물로 전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127편 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 또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노년에 깨달았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어떤 외적인 부귀 영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사용했던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먼저 보면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 여기 말씀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서 이 청종하다라고 번역돼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이 뜻은 그냥 단순히 청종하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고백인 신명기 6장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듣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듣고 마음 깊이 새겨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청종하라 이 말은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찮은 잔소리로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부모의 인생의 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청종하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멸시하다. 또 가치 없게 여기다. 또 콧방귀를 뀌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커 보입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박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늘 묻습니다. 부모들은 언제든지 자녀들이 묻는 대답에 묻는 그 물음에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시선에서 부모는 너무나 크고 모든 것을 다 알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이 영웅으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아는 것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부모님은 서서히 작아 보입니다. 부모님은 기계도 다룰 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법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에 자녀들의 이 마음에 멸시하는 이 마음들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계세요. 바로 이 말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 콧방귀 뀌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고 힘없어진 부모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서 또 즐겁게 하다 히브리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쁨, 이것이 즐겁게 하답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는 너무 기뻐서 온몸을 비틀며 춤을 추는 것, 춤을 추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쁘게 하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님께 마지 못해서 용돈 몇 푼 쥐어드리고, 아, 이제 내할 도리는 다 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너무 기뻐서 가슴 속에서부터 춤을 추게 만드는 것, 부모님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적극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사랑과 생명을 이 땅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라는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에 소속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청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 계의를 향한 거역을 넘어서 그 부모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부모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뜬금없이 이 말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이에 딱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글을 쓰다가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말씀에 왜 이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리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신앙을 팔아 넘기지 않는 굳건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믿음의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대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권력자가 될 수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 진리를 팔아 넘긴 자가 되었다면은 그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삶 자체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자녀들은 부모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와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성경이 내 부모를 평가하라, 내 부모를 심사해서 효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조건이 없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맞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효도해라, 부모가 능력이 많으니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영적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청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셀 리더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뼈빠지게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은 여러분의 이 제자도는, 여러분의 이 열심은 가짜입니다. 제자도는 교회 안에서 포장된 거룩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내 가정의 거실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늙으신 부모님의 굽은 등 뒤에서 콧방귀를 끼고 기도를 잔소리로 여기는 자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이 넘어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아래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며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그 효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제자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요양병원에 계신 80대 노모를 뵈러 갈 때마다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삼형제를 키워내셨던 분이셨습니다. 면회를 간 날 이 집사님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비빔밥을 맛있게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도와드리던 중 어머니가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나물을 흘리고 또 고추장이 흘리고 그래서 옷에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물 냄새가 밴 옷을 닦아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푹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좀 조심해서 드세요. 옷 버리면 세탁하기 얼마나 힘드는데, 아유, 나물 냄새가 안 빠지겠네. 그 말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딱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야,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손이 내 마음 같지가 않네. 근데 아들아, 너 그것 기억하니? 네가 네 살 때에 비빔밥 해주면은 내 입가에 그리고 내 온 옷에 다 밥풀떼기가 흐르고 있었지. 그때 엄마는 내 옷을 버리는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냥 행복했고 네가 배부른 것이 마냥 행복했고 그래서 내 입가에 있는 밥풀들, 내 옷에 떨어진 밥풀들을 띄어서 다 엄마가 먹었단다. 그러면서 엄마는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흘린 밥풀 하나 닦아드리는 것도 귀찮았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흘린 밥풀조차 귀하게 여기며 당신의 전 생애를 자식의 배를 채우는데 바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란 그 밥은 그냥 쌀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밥을 먹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밥을 지어주셨던 부모님은 이제 숟가락 하나 들은 것도 힘겨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흘리는 밥풀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작은 실수를 짜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된 성도 여러분, 멸시를 버리고 부모의 말에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은 기계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주문할지 몰라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더 편리하지만은 나이 드신 부모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불편합니다.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는데 똑같은 것을 서너 번씩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말투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은 경고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미를 멸시하지 말라. 기계를 조금 못 따른다고, 세상 돌아가는 법을 조금 모른다고 해서 부모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힘이 세졌다고 해서, 내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부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학원, 든든한 유산을 물려주려고 영혼을 갈아넣는 수고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방치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진리를 팔아넘기는 비참한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도록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얘야, 엄마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네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이 말을 눈물로 건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자랄 때에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부모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날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1위가 돈이었습니다. 1위가 돈이더라고요. 물론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귀한 효도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지갑을 채워드렸다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갈망하는 것은 하얀 봉투 속에 담긴 몇 장의 돈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흐르는 지독한 애로움을 채워줄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들이 기대하는 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의 용돈 봉투와 함께 여러분의 진심어린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여서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엄마 아빠가 내 부모여서 참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춤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이 진심어린 고백 한마디가 평생 자녀를 키우며 닳아 없어진 부모님의 무릎과 마디 굵은 손가락의 고통을 단번에 씻겨내주는 명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에 부모님의 영혼은 늙고 병든 육신 속에서도 아이처럼 춤을 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버이날 하루만 부모님을 대접하는 이벤트성인 이런 효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그분의 삶의 가치를 존중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끼어서 모두가 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때로는 전화통화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자체로만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그지없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또 손주까지 데리고 영암으로 해남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이 기저귀 가는데 내가 보는 데서 기저귀 갈아라 꽃이 한번 보고 싶다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졌다고, 부모님이 실수한다고, 부모님 모른다고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의 가치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물가정, 가정들마다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여서 부모님이 춤을 추고 그래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5월 햇살이 초여름 문턱까지 와 있어요. 낮 기온은 제법 올라가도 아침 공기엔 그래도 서늘함이 있는데요. 이 계절이 꼭 우리의 인생을 닮지 않았나요? 뜨거운 열정도 있고 문득 스치는 외로움도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내가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광대한 세상 속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처럼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먼지 같은 인생, 내 인생 하나까지도 이름으로 부르신다고요. 아도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이름 아도나이.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도 혼자 견디는 것 같은 새벽에도 보이지 않는 눈물까지 품고 계시는 내 아버지. 생각해보면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바쁜 하루를 살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자,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들어올리시는 아도나이, 이 이름을 붙들면서 이 하루 시작해볼까요?